미 창문이 랑소수 디탕기 겐쿠와 앙탕부디인 타체는 강저체네 른니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둔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겹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고윤구 토낭치바 서동부주람 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두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 민배주람 토르와 신배 캐수 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 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키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 침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기 레드마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소기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구 강배 난기 쿠유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저 톱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짱저 균형 치바 쪼네 쿠공

0: 그잖아 출티나.
1: 왜? 네. 시간 보게 차배.
0: 계사. 네 계란 씌우고 네 아. 샤카무트 계산 니하메 제도 포체스도스
1: 소소도스에 만약에
0: 균캠이도 다하지메 갈라디 요제로여스바 오 오지 그잖아 나탄 소유도 거들 장장나가 손소지 심주미나 또 야스사야 요비겐이지 고 주두지고 쓰기 기랑의 힌중에
1: 탑스 당고 쳐야디 예만에 다 같이지.
0: 쟤는 되시들이. 그냥 고도 탑스 당고 유장. 셀라 작 쉬어야지.
1: 다만 쉬다.
0: 어. 다들 한 신게 상만에 좀 어찌 했어. 샴 주도 쳐야디. 근데 씨 심주가 랭게 뒤돌아 리주 도보다. 심주민은 똑바 말해 봐. 괜히 지역 내 되디. 용도괴.
2: 다들 독서들. 조리 마담 베네 주디 뒤주 통회나 타최아 유성비 소저용러 조리 더그 매봐 나주 주골 대비노 내든 타최우 마리
0: 하지 저 탑시라 이베
3: 나 탑시 작스 케메 키벤 카시 르동 시야기 우두베 탑시지
0: 그지스
3: 니야 삼자세나 겹주 신지 선배 내가 입지 내만 챘는 섬기 심주고 내가 다 저와매배 최고 유제 참조 제니 춘주 시사 제배 주지디게 튕기 덥서 당보다 심주 선바로 교체할 제는 섬기
2: 아무 튀매 사실래가 레리 여와마도 토메기 여와 여말이 장게 제바 매바 예수미 말 통주치기라 제바 매바 이기 윤대군 그쵸 디미 탐제 다시 있어야 깨고 규적이 루스 삼을 캡대던기
3: 我们想不起不停的妈妈的 不过呢,写字多少年呢? 你不住头不满了吧?
2: 让我家毕竟了,学生女主持人还请不定我来了吧? 长汉起让了,开完给科室主任要的 你还问我来了吧? 让我说我那写字面呢? 来是救命准确谁在写呢? 让这道卡最这头的
3: 我科室主任没来这吧?
4: 去,科室主任没来这吧?
0: 开完了科室主任这样的住院社区所在引进了大小日韩琪了科室主任没事的这日坚持下去给科了陆续美国国马士兵嗯俺去给他谈不谈三年吧疼都多是谈不等于日用的贵心中明年主任冷年岁还有呢今年开学 이는 한치 기라디 탐실하 단차는 제야 연구 얻다 어
3: 니야 롭지나 최대 리뷰 제도 봐 캐린쇼
0: 롭지나 예 디 불어 니산 슈고 키지
2: 장장 오라 계시 불 니산 슈 삽체 리뷰 제모 토비는 겐 캐워 치르다 장아치 장게 겐디 케톱도 괴
0: 겐디 한지자마세 나 장장지 응원에 세네 겐 케고 치그리 한지 겐 케누도 괴
3: 케누봐 김수진이 선바 가진이래 토네 티브점네 소가 마용지 디제 룸바차제 심죽래가 균격이나 겐수이 키그래
5: 한치
3: 아
5: 조관 여기 장치래샤
3: 니야 장자라 가봐줘
1: 陈凯 장치래 니야 수요쇼 쓰마사 심주민의 주리 튼다디 장자라 가보시라 중요시 다콩 쓰미야 퇴바 마수다
3: 난 주민고 사부 소토비는 가르고 내요 알아봐 내일로 딘데지에 마시면 가리이나
1: 去干过云呐，可是旅游的。黑姐，咱们刚住去干过一节，干过看不透边嘛多。干过去刚住的久，马桶咋切皮？
3: 让水车姐姐歇个月。张天乐去哪
1: 了？坐到你住头不轻松是吧？咱们是不能让这他妈塞不进呢。上次我点姐你住些土住边。
4: 这意思，这意思，要这么说的，还他那多丢人呢，多多是住住几个人。
1: 行行行，大家他们当街过了年纪，给土吧。江大学人路团，两面大块地送钱把狗买用，地点钱都忙个多的。我听人家他们说送别联名的，那个过，简直气不着不。地送钱把地脚掏小的，生狗钱买不得是，生狗忙呢。
4: 所长要这忙要的，王杰的，
6: 老，
1: 有钱路在走，俺家是热些，退走他们自己说话中文呗。
6: 可这样了，俺就当着走，俺不到空腹间呢，十五角的就我那一个呗，跟着说过来。
1: 这哪哪个钱呢？我哪怕下，没说当那片托嘛的。
6: 差的，这他妈是水果来了。
1: 上个来俺这边能不就地址呗？
6: 对，都要出发加三百吧，来钱能不就是大些？你看哟。
1: 厂长那个。
7: 明山刚爱听见，还托那罗姐子哩，都是钱他妈就要嘛，就送不得。
8: 现在的来还不要的，让他他俺家边那个讲不学个错，给我一张，住在家门口写的面呢，通到电视的，拍成啥样要着不？伊那俺做住在家门口写的面呢，多是第一日的，没事呢。罗姐呢，揣到立柱头，水开连头的，开始立柱木头呢。
1: 你他妈开连接线头吧，点点立柱头的。
9: 让给老郑现在打八成不会远个一百，看看嘛行吧，看人看这几个意思，不需要他常买线头的，开始立柱木头呢，让俺新客栈的来几百跑药的，说白了呢，就是一码事。嗯。住，这这这，咱这是要的，说话这都，所以啥事呢？你没事的，阿不应你这样。
10: 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

0: 도사에 매치 숙교업체도 남자균 지교마시 우주사차나 창암마부차지 구유고시
1: 야자
0: 야
1: 디카제
0: 냐 아무나게 나구베 쇼고감시 도소다 린다치
1: 아무거
0: 린다 나이터스탄보유자잔리주리멍시 롭지 두리 체제 난수 미국 소투소나 은닝아 소구치모 차없이 주인다

0: 당시
1: 김재마슈다 근저스에 상마도 갭스다면 6마로 켄수망체치 맴치뉴 유자 맞지 먹고 아무 봉샤치도 깊송 제바지규리 참무 두리치라 메워사브 나라주 생제 당마지 다켄수 요모고 지역 레그디게 장르게인다

0: 喂喂喂！ 你要去做哪个主力巴士的？
1: 看哪只路边。主力巴士。
2: 巴士的。
1: 是不是啊？ 切上去。
2: 对的，商店节目投入多啊，
1: 谢谢。年底的节目投入多啊，谢谢。对的，商店投入这个太难了多啊，谢谢。年底的。怎么多？怎么多？这个也多不呢？客栈那个老伙计的助理干了些。助理吧，这个，俺这里没有嘛事。客栈进来这下着。
2: 客栈那个是个居民呗。
3: 다 두지 바스티게 팔루
4: 진주 전에 커전하게 뇌도 뒤에 나지 내가 가러 왔나야 그래
1: 최선치 최선치 뭐
4: 그래 내내 누구네 주킨지 내가 사업 소투 유버 땡기장 뒤에 나버지
5: 군제도 大姐呢，新出名呢，可是主力军人不嫌弃结果轻嘛，是不？
4: 他
5: 军人不嫌弃结果轻嘛，是。
4: 我领住。
6: Let's

0: 할머니. 저한테 가르치기.
1: 나 레다제제 로주니니.
0: 경자서진에 랑년한 유사. 소재 섭시섬 교육 매봐.
1: 나 기란체가 용비. 我家了我查个是 KP
0: 也没小我干部的若白这就既然不愿意我听白白你让个弄出小心的对心机你那年我那些呢江浙设计的连那要学你小我干部的不接既然给我连那现在的大面吧托见那学你他都有 가사랑게 상하네. 나 뭐뭐 제주. 미망고 여름아도. 얘랑 소라랑 껴주시그래.
1: 로딘 팔러 승부 체업디 논주 쉬어봐 지 아유.
0: 얘 로투스 삼레토. 얘게 요야라 티웨 승부 치기유.

0: 아자. 예신기. 탄다칼레 카스 요지. 이년 아다 산란게 내로 개심부 신초. 초와게도 후르준다. 쫀나데 뭐지 고르마. 니마 카저지 뒹겨지.
1: 대사지 쫀나 정록 닝도베 쓰지.
0: 아.
2: 다바미 고마당 콜라. 최대 당체 체우시.
1: 알레.
2: 최저 구조 예약이 가디르다. 다마마디 첸파 숨자리에서나 따따대시. 가디마티 다나보디 레고간데나 지버다. 디네 디미디 주리게 은메 고조시. 듄지다. 겹지치야기 가디르다. 따즈시다. 지지지. 오도스리. 당시. 당시. 마당 콜라. 강부예베 딜림치다 통대다지 상매 미국 균예임의 신축시 시시시 다시 오도스르다 여부도 신교도와
3: 로딘종 개왕족족이 제도 댐비세바 신이 내겹자 지교 저교 앙당구 닥쟁기 지진제기 로균키 반지부구 첩체배 서다 리쪽 총소
0: 你这心里没事情，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
4: 쉽시도 미디네 돈이래 치기.
1: 다이노 도과 대고 치마지. 어, 왜? 장게 바만이로 도스케가고.
0: 용아, 뭐랑 도과래 지금 부수차자.
1: 허지, 냠시 싫어하체도과.
0: 전화랑 펑스고래 도스케가 주님배.
1: 응응. 깨고도고. 냠리스타 장제 태피아스 차도과.
0: 장게 냠시 싫어하체도. 나라니 쇼가 얘가 주님래 양놈이 새끼들 신이래.
1: 초녀거지.
0: 쇼가게 초녀 도르베.
1: 장은 다가 잡을 겨라. 아자 유라, 키란 게 쏜다.
4: 쇼가에 키란이 초녀 캐봐. 와야, 키란이 저거 말이. 네 혼자 얘가 친구.
0: 걔 말이.
1: 양면은 나 랑주 통도 老天다. 왕결이 정海, 조른 여 혼자 내 도스기게. 덤줄레자. 참아서 살아 유기 말이.
0: 되그래. 아자유라,同工安住学过浪子的,学过张教,学过读书,点在死给的。用啊。
1: 我是。啊,这学过所当的这了,搞不明白吧?

0: 장차 올라가 중대관 들어. 장차라 안 한진이. 삼당사. 생이 군대다. 메고 쳇지기.
1: 영화. 영화. 다긴이 오고 제고 엠도. 한지게 생이 쓰자 헬린스.
2: 신의 흔히 겁자. 도스터드. 장아지 고추 제디게. 저미 제림 소고이노 투수 오스 거봐. 너요. 네 셰브 지스메.
3: 또. 네 베스 제브지. 생이 십시샤 하지. 남산 다시 제우유. 나 중이 달라.
2: 老여 스녀디. 랑쇼 데미 큐르미도.
1: 저지자 룸베.
2: 레스.
1: 长长拉达长长行这小子啊生意是不是得培训尿不拉吧尿这阿勒佩斯西的给你们国民都会得罪没了可不还用过这那个长长行的有没得这次去买这呢就是想叫你个这边啊你让了给你这些图吧生意浪大了嘛的
4: 今天长沙来的这几位还可以呢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1: ये ता चाटो दो तेरा नाम दो ये ता चाटो
0: योंगा

0: 가가스
1: 가체비나
2: 더더 구조다에 되 괜체 유기 말이 이내 약담에도
1: 네 할스레
2: 반지 보고 뉴스네 개통매자 믹세된 데 려요 말이 잠깐 시스니디 나 지체 배 불러 줘 계속 가매 띠키
0: 조심하도
2: 재미도 부대양과 제를 넣으시자 개대용파
1: 왜?
0: 요 삼쇼
1: 디오
2: 진가장
1: 디 부장양라 니의 혼조 동스러매
2: 자, 바제시니 바오마르베 비비티데데 쇼두웨
1: 나 온탄데 러주이 로쇼 미고 단다 증규
2: 아, 할래 사소라 디치규브리 체네 형아 얘랑 교지레고 마주 대세 미고디 전용 요새 가주래
1: 추즈 지르 지릉 없이 들레미도
2: 미 노버초 지릉 없이 장다 체나 미세 러버베
1: 런 요마지

0: 상매 신세다. 길이 나라 주 최대 창타디 믹세 르메자 십시 지리 체토 요마리 나 해키란 주 능시 남자시라 능기 타는 예사바 계시 안 주 록지 치제 루라 조 창마 남지 체비간 지헤비이노 언니 근데 체조이나 陈凯
1: 看见长他来也是送去他的亲戚 是不是自然起土质
0: 他且呢 且爱于行动 马起亚给 用这个呢 다원의 믹스에 말 룸디 룸블레 거그르베 니에셔는 말해 제리 심주치드 모유 개체슈레라 모유토 딘주기 더주지야디 약슈레 머시터리 나주 장탄기 믹스에 룸요 말해 이내 나주 속배 냠디도 누슈드역 제시 룸블레라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2: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3: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2: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3: ཁས ཁས
4: Shyamna tsangma takchuji kyabda shingi. Kiri ne su, gyabchua shyamdi mine khasab dhuri shendi gyabya di. Mep suyi. Di ma se sawa jimne su, Halloween.
2: Chawa sangu zhubu, shani, don don bahan tsunlo jajiga.
5: Nye chendi tsundu tsogu ibe sur jimendu.
4: Tondu chushin ibu di, lariya buja yang lage.

0: 갈롭 넘그리
1: 아, 씨. 갈롭 저 유매 앱튼 잡고 봐. 요래. 이내 된다 개심 부셔야유. 지지라 이. 갈아도.
2: 아지.
1: 저도 되게 그때래.
3: 터짐자.
0: 와야. 갈아서도.

0: 대 신배 소와 대달 송시 유제 송시 내 소외 최도 나오기규 뒹규치 쿠르부지구 리상 유가 내 고구르메시
1: 야 로지 나즈마바베 람드 참마바샤 촤라마베
0: 로피지치제디 벤조 피게기 케지미제 송자 초상부리 니무지 면다다 취제치베 마세 무주치제 킹조 천수치세라 킹조 벼바치 마세 보바친부 킹조 따워드 가셔서 아
1: 너 저거 마스크인디
0: 면간 두 개
1: 먹어 먹어 면수도 스키면 저리 아쉬
0: 나사가 바둥도
1: 어 마지 뒤에 마지
0: 前爹
1: 어 마지
0: 뒤에
1: 마지 다 하셔
0: 아쉬 장을 보고 가요 이렇게 말해봐
1: 뒤 쟤나 교수 면간 뭐 칩지
0: 용아 용아 교수로 드시 예방 宁度 독립시야 내도도
1: 한치 계속 보고 쇼업이는 장량아 유말 봐
0: 잠만 좀 하시다 불 구조마도 까당 찍으러 봐
1: 오 장 까당긴다 람사 장사 예수교

0: 아저씨, 아자.
1: 수수 아저씨, 보고 거유매 하고 미드게.
0: 나 장사 기업 대원 당 걸어봐. 오늘 냠냠매.
1: 보고 내주 하도나. 让给 밤이니 그저 수수 게.
0: 아저씨, 엄지 겨라. 이 아저씨 낭담도 와.
1: 보고 낭담이도 와. 민 낭담이도. 钱 보고.
0: 살아.
1: 또 녀불라. 보고 매자.
0: 아.
1: 보고 매자 없이 비. 보고 화면도.
0: 아자, 낭담합시다. 보고 자꾸. 티베나를 또 여기서 나오자
1: 디제 얘기 마시
0: 조디 들으셨어야 망차없지
1: 랑가 뭐랑 롭부치야 니에미엘링가 친구
0: 니에랑은 망부마 쓰쓸러비 봐

0: ngeme sur kebi nasam chu ta chi du a cha hiran ge kedu
1: mm mm
0: a cha me de gyen ke mi du wa
1: ji da mi ngwe ne xian de gyen ke yo ma shi yi ne ran le xiao gyen duo qi yo shi
0: am chi niao la ge ke song mi du
1: ran ye chao qi gu yu ba ha gu me ba
0: ka ji chao
1: 보고커야기 처리스기 여시
0: 알레 단도 커메바 따르제 메도 서기
1: 오이 치로 메스 규여 마시 보고커는 다와 지락 치는마도 하고 마시 메마세 코네 코유는 아니 보고 야마 숲딘데 기르다
0: 이네 엄지 녀라게 중로 메제 모초
1: 제자 야 린다
0: 你也是呗
1: 啊, 啊
0: 地雷阿家广不是一切吧
1: 何记 然你我们打听你巧克力所定着路面边啊
0: 没可定呢, 偏不要紧 没得出发现在是都
1: 地中路面嘛是咖啡的
0: 咖啡诶?
1: 嗯
0: 我弟弟也讲还是个 我咖啡吃不下去你
2: 卡切索 肯定写不着啊
1: 救给
2: 你
1: 你卡里没有鬼的 你还吐地位没说起给
2: 这不哪个有的
1: 这不干了咖啡哪个多呢 这边多 给马上吃一下
2: 啊再让给身上钱不你还好给 咖啡自动吧 你这句话也读给啊 中间还里面 我先用读给
0: 咖啡东西没信用用在这里

0: tisha kuni ta wa nga sa tin de khar che bi na gu ye mang zi ge me so pin ge shi e ji le zi le su qin ye yin bi shi ge ri me qin ba dian dian dam sa ku ji ta zi ta ri xin ne ha ji guo bu zha
1: 我爸爸不走，是我爸爸走这里，前走了有么大？我呢？我呢？我呢？用不着。他叫用不着，是那何来用的？邻居姐姐是我出的，其实姐姐是多钱的用么大？给给给姥姥，又给许多，家里难事下了你。用不着，用不着，我妈的，你家里多给。
0: 杨老师，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一道
1: 아자랑 거 엄마 탕지 류제부 잡도게 포초게 냠 가즈도
0: 장페이 포냠 가즈이네 머럽젠 그 장페이다 국민 수 교부 가즈이네 시럽은 넘주지 스미드게 찬란키랑 니 찬스 겹네체 라니 포르토 딘데서 차샤
1: 아자랑 게 렉셀 렉셀랭 게 잡 주비야 셰도 마베
0: 첸데 주글량기 규부 체미도 와 푸니다 범치 요시
2: 아이 자 르샤
0: 지
1: 어제 주글량가 아지디 장페이가 아자 임자 상가 아자 라제로 쳐송
3: 아자 광무소 광무소 다당 아르 가다 쳐선 쳐지 지만에 야르 치기
1: 넘겨 야고도 담사 그리여 너니르 쳐다
3: 아자 쓰다 마메 고 칼로웨 링네 이제 르샤
1: 렌샤 조고송
0: 저시디리 레가더 투쇼 치민도 이네 텐키디 지르티도와
3: 디오 니에 베즈마 쳔메
1: 마레 디
0: 허지 안지 한칭르 겐케메다
3: 마레 겐케메 페지 정다치아 슈 총차메죠 선인의 슈체르 등이다
1: 정다치아 슈체다 잠깐에 가브레
0: 아지 지스 지스 키니디에 퇴미 최바 마시다 선인기라니 아님도 신치면 갈죠 야
3: 나즈 케메바 맹가르야 가져오래.
1: 보기에는 야호시 기억래. 흥주다 고여저거 말해봐.
3: 랑거 보고 흥주 인주.
1: 네 보고 랑 보고 말해봐.
3: 뭐지? 네, 됐다. 그중 뒤에 신의 단도 대마 염치에. 직전 폐지.
0: 한치.
3: 동대절로야 가도 나도 연주하는 중이죠.
1: 나 나도 여러 수수도.
3: 야 주제 수도 지나 친송. 나 편에 있는 다제 제자도 와 잠을 벌라.
1: 그다 부모 다제 제 저거 말해 봐.
3: 맞아 하죠 저래.
1: 거비 이거 좀.
3: 거야 하리나.
1: 장.
0: 어군이라. 그제 돌아.
4: 중래 하나 수가 돼도.
3: 아 엄청이라. 마마 본 뒤에 매여 진우유. 하리 이내 걸 또 쏜다.
5: 한清了捐钱没多何总啊捐钱得不呀偷偷打打嘛点怎么着捐钱多少多捐了两只就算我们去了一年陆天小金然后你嘛天气小牛一呗哦哦朝鲜给吴明川了成熟了我都你学给了而且能就把多钱的将来做些点用你对天气小姐多少么多干个钱说钱不着得别人按住打扮个三四铺子心里吹过去捐好多了
3: 你这也不得你妈客气贴不得让你看妈真不你个了捐给今天你个钱咋别的家下你也啦你也捐也不得
1: Agnila, kira ngan nona marta, chanang su nang da yo mari.
2: Di su ya ni da zwa yo mari. Me kyo po di su yo da.
0: Agnila, xin na gu jie mo xu qie, qu tao ka ri me ji su da.
1: Ye, ta ge.
2: Shu qian bu jia de yu zang. Xiang tu ya. Ka xi ge.

0: 这个月的时候,我们的人生是一个月的时候,我们的人生是一个月的时候,我们的人生是一个月的时候,我们的人生是一个月的时候,我们的人生是一个月的时候,我们的人生是一个月的时候,我们的人生是一个月的时候,我们的人生是一个月的时候,我们的人生是一个月的时候,我们的人生是一个月的时候,我们的人生是一个月的时候,我们的人生是一个月的时候,我们的人生是一个月的时候,我们的人生是一个月的时候,我们的人生是一个月的时候,我们的人生是一个月的时候,我们的人生是一个月的时候,我们的人生是一个月的时候,我们的人生是一个月的时候,我们的人生是一个月的时候,我们的人生是一个月的时候,我们的人生是一个月的时候,我们的人生是一个月的时候,我们的人生是一个月的时候,我们的人生是一个月的时候,我们的人生是一个月的时候,我们的人生是一个月的时候,我们的人生是一个月的时候,我们的人生是一 칭아 서법 토제 미 나동 유베 사토르 용네 세융외수 규제 취도타 저주 직수 체브지 라스무스 하이데가오이 편조니 녜 중요 유베 사제제 슈티지도 조사르 센디기 단위 시치기 낭된 고추기 민도강 대최기 저와 냠링 투기 도지 송부지 너주러루니 계급진배 의미 수사진내시 임바타 시엔단토라 법차구유 타딩 계진 루양 소겐타 냠내체배 미리기 루양 균진타 사뚜지교를 튕긴자유 조사르 챈디기 지말 디더뷰 냠내 망잠체네 배기 수균 루시의 쾌콩체디 개용타 점린용기 과토바타 사뚜 의미 수사진내 폐계 약부조토규 러와유지 송부지 스모아 체우라기 중국 노규기 닝도 응원신 두글라 첸딥디 셰야고 등기 두지 송부지 스모아 첸라기 셰동겐 팅이기 셰하자 년부 등기 두지 송부지 신도 지발싱나 응원신 버시디니 노규기 신진하 랑교정 총기르체 구유티자 뷰즈티워 노규 기지 캐피디네기 덴마기 제법 공사타 냠지토 80체브시시 발링 지수속배 높규기 정용미리 주르규티 외진 벌시 주타 냠지 주지 주양주 발링 지수체배 중국 높규기 회숨속배 인내기 낭들 강리 문발체규 제고 주지 참수 율후된배 높규 중화이 망세체기 등규지배 치리다 외진 벌시 점링러 퓨짐체배 제고 속보지 샴르 선규르도 듀카지스로나
1: Nitu, Logchong Kerki, Nyewe, Nyedoni Sotule, Shiri, Dawanki, Sesi Langlin Dane, Shirim Tu, Shepjuju Be, Chego, Nedong Han, Gatsa, Sengri, Tome, Chongkezo, Zontan Chusu, Biotan, Sichu Sesi, Jogi Soki, Nantula Shinde, Tosatan, Chile Kesar, Tenzen Nambe, Kileki, Tedan Jenki, Sije Tunwang, Sutun Mala Dutie, Shirim Tu, Gorku Shepjuju Ne, Shirim Ki, Zubchitan, Dadom, Shepshu Chegun Siyubje. Nitu, Ningzhi Chongkirki, Mengshep Timbe, Mengmi, Letun Chugi. Jadu Bema Tsu, Lu Sim De Tan Yongqi, Chongkir Mima Mian Khan Tan, Nyamji To, Magar Nang, Wenge Minju Chibi, Chegu Biwa Tan, Chegu Biyu Tu, Minju Chile Kibi, Wenge Minju Tan, Simkham Luji Tan, Siju. De Tan Ki, Tsiri Kibde Shisha Chichang Soki, Shepshu Chuba Masi, Wenge Minju Ki, Luji Leti Duni. 根据免在堂地堂持战一千镇的比例起免去学校马甘南主局职你去省的总企地归企列团别列主军堂镇都念我堂孟西西下九林堂列主念切镇顿只玩连体把界归置前的地归企列团别西剧堂人雄企孟西堂西定之更企卷堂了西界切局职 Nitu, Chamdo Chongkir Kadu Chuigi, Mangpian Le Shu Sessing Wun Su Choku Suga Tang, Sessi Ti, Gamma Junge Le Shu Shepshu, Tseshi Shinde, Xiang Tang Chongde Jobye Hi, Kepung Yong Su, Kepde Dang Di, Chado Ki, Rindu Le Di Tang, Chemin Ki, Shirim Sessi Sung Tu Ji Wien, Shepshu Le Di Zung Le, Le Shu Shepshu, Kun Yong Lai Kepa Che Yu Bi. Nitu, Zayu Zong Ki, Tepung Nam Chu Dang Di, Chu Ge Zui Tang, Sessi Hien Nun Ser, Gorship Che Bi. Tatingi, Gorshi Lamtala, Chili Sumki Nishu Yubatang, Zoneto, Gorshi Chebe, Sahunan, Kyarum Tang, Tsu, Guchu, Redim Nitsu So Yujin, Zeship Tang, Taju Chebegu, Zonti, Zone Sakungi, Nugo Letun, Yakuju Yubri.
2: Small Hingi, Tindi Penjong Sengu Namja, Nitu Shusar,
3: Tiwe Mawai, Sengu Nandu Kinduna, Churidin Digi, APP Sirona.
2: Sangu Jayo,
3: Sangu Jayo.

0: 같이 장 라저 쪽 처지.
1: 라저실 가로래. 장게 싱그르버. 나니 다 라그래 같이 지르고.
0: 제스 제스. 나 탄도 레어 쳐유. 저저 저부 유비나. 메도디게 덤네 순야 가고 치지.
1: 마스는 마스지. 니 아직 갈래 가나. 니디게 상고 거제. 양게 쇼고도.
0: 보고 나와 마시다. 디레 교스 칼라사가 교. 你也差不多累哟，虽然找不起来事多。

0: 산은 크르크도다. 요즘 명지경야디 모랑 행기 보신다. 시직 삼벌이 좀지래. 부기야 명디 모랑 보신 명차샤. 통도 전시군에 가가치고 일럽지. 모랑 뽑았다. 시직 삼벌이 명수. 모랑 우두 텁세 그네리 캬지. 순포리 주님이 배.
1: 让某人的细菌的生长有时我经常的动物的生长度按住江道前面的生死大一年有无能行说说那举动的有时
0: 大地过了吗学的
1: 前人的经常的生长别巴拉的肯定是有一面生长别经常的提到没有几面明肯定是有一面生长别
0: 你也是骂给明镜这样写的七里月明的面不是能用啊用。
1: 你的心机灿烂了不一样面为经验给你卡卡切比呢。你长满的谢谢让你愿意都卡不起。明爱听你切切。
0: 阿姐估计我无吐么就大。

0: 디디 제가 그래. 아자랑 게 전시 제배.
1: 디녜 이수 멤버 랑게 싱거스원.
0: 전에 산한 게 럽즈 마쳐 봐. 카카 제가 리슈디야 그래.
1: 디토네. 뭐랑 계지 계중 신예기 별미 야고 지부자 저 토피. 하이, 방어지러. 딱히라니 그 레조 없이.
0: 네 미드 마쳐 봐. 레조 오마레.
1: 같이 가 줘.
0: 리슈드 봉스 가고라 와 저 좀매.
1: 네 대한 너무 친의 거지.
0: 아자랑 게 전시 전면은 아가야 그래.
1: 네 가미요. 이내 찰라 로다 취업 가지 유매 랑게 신거 쇼바. 뭐랑 게 타제 차베 쉬고. 쇠가 통마시. 메시네 봉스가오게 찰라를 좋아해 로망고 주고 유자 카카치야기 리슈디 통보다가 람사 세이구육시 람피게 치는 카강로 마시비아
0: 포초가 지게 소소 아주 좀 못하나 카강야 가려리 샴지리
2: 콘주랑 오이셰바 대마대 닥주이
3: 첩집 딘제 요마지 사장 카카치에버 균대시버
2: 랑가디 균대리베
3: 균대시 마포기야 메바 마도신도 우주기지 님도 초아게블레 카첸 거시
2: 디디어 둘레 너도 코로 없이 가세 고수 랑을 오이 다그랍시에 둥 랑가 속을 교육에 보기야 메자 랑나리 비그 요르베 다드시 소리로다 중사브리 마도 존대 체리비 랑나가 샤샤 요마리
3: 계속치다 카카치 오이 수니에 러비 겐지 부디 제마 슈다
2: 고도 당산 게스 톱체 고도 세다 꾸메 위레 주브르베 타오르 싱살라라 사게르베
3: 마짱에 이 통한 가비메도 둠레 날 기사 체모도자 사시 싶어고 삼주 짱에 차도 렘바 차샤네 뒤신 내게 톱체네 좋아 야오시 게지 말씀 좀 하시다
2: Nyesim na tabar. Ranzaji mensa da keme.
3: Nga shibzi na ukhri shiuza. Gwashi chabudu ge a.
2: Mi tuk zidangbe. Gwashi nipdu jida chabudu.
3: Shena dinze ma shiuda. Dile sayi guida.
2: Chala. Nye lal gabuyu brange shinseri. Bukia miya ling ye tangli shi tuba. Nga lal gabuyu.
3: Da ma shiuda.
2: Ling ha shi juda.

0: 가지르다.
1: 카가 지금 수수도. 세대. 나 장한 친구 미국대. 카로 진찰한 것도 먹고. 심마도 미국대. 카초제. 쉬며 저그리.
0: 젠디 근데 제베. 타운으로 둔살아. 내가 메다 쉬제. 니디 레셈지 워르베. 이키라츠 오이셰사리.
2: 양캬지 셰이. 한치다 저와메. 카가치 우스네르비.
1: 나라 저와 요거총.

산아 닝도 나라니 차 닝도 제사르다 케시랑게 멘데디 우까메나 낭낭스니 시제 녀빠르 창강을 깨워지라 대외 동규비야 걸 셔야 돼요 마시 낭선보대야 충분히 랑크 끝이니라 대외 내 쪼나그 중들이 让一，先生，让一记落下。

0: 인다 인다 샤다 인다
1: 인다 샤다 용마리 칼리 동다 심보리
2: 마토스디다
1: 다디 인도 부구마기부터 알아서 먹었다
2: 샤오도 부두고
3: 그지 따다디에마소 한치 샤한테 알아도 매봐
2: 가상에 우제님도 알아둔지 맹갈게임내지 카페도 녀샤
1: 부구 손은 삼지 롭지스 자랄 카게메 내려고 여러베 드리키네 알아서 동의 알아서
0: 레고다 현재 산란러 빈치미도 사모이셔이베 아 科长
1: 动什么就比呢？你的也多了些。何子，你也顾不要是呗？多年你那都是动不了，谁动啥就学的？你何子，杰瑞，动都不对呗啊？那不是的，你这是动没呢？你还没呢？动都不对，你这是动还教不得啊？教着。
2: 杰达，老师，动都阿拉去学的。谁动？这里面我做的先了，看一下。
0: 我让你搞着这对，让我老人你再开用不动，
4: 他都不会给着一对，借开没呗，
1: 估计会给送，说不定少出。哈哈哈哈哈！给你搞着这对，搞些个呗，搞着这对，你这啥心没得？
4: 我阿拉开用给阿着的，阿着的。
1: 呀，多少钱要是呗？
2: 张开阿呗。
1: 阿
4: 没。二岁行情，忙活的这个阿没得。你阿没。你阿没。阿家了。阿家。
2: 林姐，广播没错，哪里都是团子，行情大，灿烂，俺们都落过去吧。今朝是马昭水，广播群都没错，你猜团不卡些情阿姨，林姐略略的去啊，你自己查。
4: 道歉了。哪个机会？天用啊！
1: 디니마니 아자게 파렌스 디니어브다
2: 나 그렇게 해
1: 어.

0: 피기도 산 로그지베
1: 산 로그지 심부시 라이어다 심마도 산이 망고디 저 용구지베
2: 산 로디 머리 이네 두면 시라서 교여 마리
1: 세교여 마시 딘저도 최고 아유
0: 찬라 탄드라러 장창기 규부코 유자 랑게 장창기 삼류키 전에 내들 27로
1: 심부윤에 내들베
0: 도사야니 속자기 렌기 뉴부지 랑게 미통제 마셉체 도즈 뷔타가 디제 담제 소다 당원의 지마 랑게 보고 노비차가 라로친 승부 미드웨
1: 노르카리
2: 노비아 시경미 파르테 파미
1: 파르테 아잘라 키랑게 지마 보고 모터 바우치로 소교 난도 13사 모초 토르데브나 지마네 창도 키랑게 숨바닝기
0: 예 보고 마음이 지주고 있어 그들 쓰고도 아
1: 키랑게 단도 너를 가르쏨 봐. 바르제 동. 바르게치야.
0: 예 체리 부스기 유.
2: 막든 체리 부스기 내 지그지.
1: 막든.

0: 아자라.
1: 가치유.
0: 야나 파피오르 봐.
1: 란디비. 네 군유유. 개마삼라.
0: 디네시. 야, 아니도 쇼. 대초쇼.
2: 디카레. 면강교 토네 우디지다 오용제. 가르도 쓰지니래.
1: 부괴치에도 나주난그 최딩그 저와 터뜨기. 어지 디리네 송 찬란다 저와 유베 쓰리다 또뉴 타나 난구이네 디나라 투시치오시.
2: 진짜 저거 아유. 장저 퇴차니 내가 너가 저 죽었다.
0: 어.
1: 또치니 내줄 합래 그거 저봐. 부고디 코아바 갈래시다 좀 부르다.
0: 신도다 요구지래 껴마.

0: 찬라 타네소 수주 대비 간기 세리 체시다 떠사 호시다 야
1: 체시디메나 뱀에게 보기 말베
0: 계고지 이내간 주난 마시 어 디러스치 선인의 제찰란 화샤 휴제 나러 예수 교제두 내가 좀 마시
1: 보기도 예수 교정 된 점에 봐 아미 세천의 용마지 말해야 주의
2: 다그리
0: 계시 내기치두 보고 균전의 근제치가 랑기 좀토 마다 취자 보고 쉬어야기 년거 요시
1: 네 상카도 어서 덕된 정리를 까동 치웠다
0: 나
2: 좀 동기 인게로 프로 제스룸사 소디는 피게 튜브지
1: 피스마럽다 디랑 팀도게 중국의 게라 시수 양시
2: 통 딩에 차베 통매 튜즈나 내 기사 용교 편도 유라 송교구 뉴베양 튕기유 대 창세 토르르 신내 추구쇼베 나대 유미 신토 디랑 창세 주미지 수세되다
1: 디즈베
2: 어
1: 마세라도
2: 재산한 게 커서 재고다
1: 매서매 생고 동의 매드 마세네 보기니 망고 여줘 봐
2: 매 마세나 안드랑 내가 줘야 요 마시
1: 나 비진 면주 제가 친자 창매 예민세 제배 덕고치기 반대양 좀 할사디 어
2: 좀 더
1: 좀 더 마버리스체 내가 뭐치 비이나 미가 교르샤 녜룹 차샤 쓰지 俺嘴咪嘛一俺嘴咪嘛不过小弟不听这可还有谁前的让俺嘴咪嘛一些中途牙牙怕中嘛的一年俺嘴咪中听这没吧你也只是那给的用嘛谁让俺下去洗个药是吧俺洗个到我那几个你去特别洗啥药嘛这边三不落是当着去的
3: 三口没多长海
1: 气啊你什么当球你什么都给你的中央迷茫龙天来空的中央迷茫阿姐学不得了阿姐来学不得了学不得了三口汤擦光头的铁器能推学的来参着你了提人气能推多对劲呀阿姐来要我是多过他还想难的<笑>

0: ཉེག ལོབ སུ དེ ཚང མོ རང གར དེ ལ དེ ཁ རེ ལ ཝ མ ཁོན ལ བུ ཁོ ཤུན ཆེ ཤིང དོ ངར ཆེ མེ བེ ཆོ ཆ སེ ན ཆང ཆེ ཐུ བ སང དིན དབ སིན ཁ སུར ཆ ཝ མ ངར ཆེ མེ བེ ཆུ རེ སམ མིང ཆེ ཚང མོ ཉེ རེ བེ ལ 何时前的年过卡拉也是啊过嘿嘿也过是得阿家鱼啦我擦个头不是吧哦这个是华斯民都给人给菜年不是难撇的民都前的三十年吗哦哦韩琴
1: 당고 녀셰베게 지키니게 야후제 녀매자도아
2: 녀비 녀비 당고 차랑 같은 도 내대고네 노벨 롭송 챘송아 르바 더도 신지 예송
0: 노벨 선멘도 마케베 바오지
1: 바오에 다키니게 신내가 저 창창 양창 막군 수녀 매부자
2: 이내 서대 준다 먹지 양에게 부포 준다 포문지 개베 먹다 그 닝도데 안저 롭촌 전에 다르비 담그리
0: 나 보고 얘기 주냐 이베
2: 어
0: 라초도 얘기 봐 주냐 이바 야면 나 밤 수냐 이바
1: 디스 다 쳐 먹으다 찬라 도스네 공부 휴가 친제 나 흘려 제니 스교
2: 아자 찬란 그 시가 대비나 날 대대나 녀제 나슬이 그다 머신의 모랄을 탄다 ngay chay tui gu bu su tope nai da du kwa.
1: Xie na mo gu a.
2: Dio da, tep gang le chi xia. Nai da tang gu di, chogo do ni tang gam yeb xie. Sen se saya nang da mi ni, shu se le tang gam yin du. Neda nyebdi, nyi kibu kumudu. Dango tsenga nyilub kibji, tando sanchul tingu shiching songa. Neda sumbadi, gajung nede meba. Tengi nye yangchama bulu buku mangbu yorisi labdaga, lamsamu rang pamri isi labji lulang songa. Dada.
1: Chen kira ni shu da, kada chi nye iba.
2: 年前呢，俺俩到地给那，没让两个抓住。阿张张，我这下给你，阿家长给随便出去点呗，手里举的不清晰的，拿大些主意。

0: 쟤는 따질 지그리. 펑주리, 티린 키랑 쟤나 야오시도. 알레, 워리. 키랑 기다 진시도.
1: 야쇼. 암라 호트 피니에 여르베. 레고다. 잠깐 기다니 이거 좋아. 간다 그 저르지.
0: 너니 발러 좋아 가게매.
1: 아네. 디데이너. 잠깐 가러 봅시다.
0: 송다.
1: 마 총도 저기. 잠깐 매고 봤을 치제. 냠라 수다.
0: 용아.
1: 기다가 수배 육말다. 잠깐 니가로 이구체. 암라러. 고고스탄 로시다.
0: 丁哲前呢? 야화아유.
1: 캐치라게 가러 오마셔너. 암라가 앞이지 로치리. 로봇이다.
0: 아자치라. 공감사, 마키나 수녀이.
2: 아니, 범우자.
0: 나 발만인 수유, 시가티린 천도도 저도미도 나 조라스이.
2: 아니, 장게, 탄데, 시가스부베. 장게, 나 모시니베.
0: 시가게 빠띵유유. 키랑 시에레 잠자 대무시유자, 모시니부도.
2: 아지 개모고 디치세라
0: 개능마지 예켜봐
2: 아지 포무디 삼시에 토불라 지야하시지 신대배 김주인 대기
0: 파미니게가 넘시시라 김부지 이내 진주마단 광지디에 나 배주 번호록진주 주디 코나니 처음지
2: 아지 죽마사
0: 아 개능마지 너 망신 잡으려고 이내 아자치라 키랑게 마신대베 김규리 송자 딘제주와 키라니 기겐치무다 시강니 로친 주뉴유자 키나 신대베 김규리 키싱예 마이네 펑상이 계고 관자라 진시치디기 고변게지 어지에잖아 다 겨슬로티에
2: 영아 영아 켜두게
0: 켜봐 땅다민두 키랑랑가 쿨레 자카이기리

0: 말하기 민규야 하리나. 보라. 괜찮아 얘 미들이.
1: 알레.
2: 보라. 감사. 보라. 그저 쉬야지. 빠레나 봄디 기랑게 워킹이베. 민라 바만인사.
1: 알레 주바이. 어. 어.
2: 金柱马当活了看不得萨大个人萨大的听啊日白切白露住婆母鸡那么碎你穷马你有些切不是一年婆母的萨大个落了没对不起萨大的切不是的切不是了
1: 哦切切那接了看切不是接了的哦哦婆母的萨大个能力今天大姐张张的里对婆母的出了穷西不是的
2: 是不是了
1: 哦

0: 야 미김비 너군 대부 미다 너군 가봐 너 약속 된 바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직진 제모도 와서기 야 메니 추퇴시 교부 칭비탕도 피타 칭비탕기 튼세 칭비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나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갑갸미 고비타 너군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뷔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직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당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 총캉 로고 총게 니동치 권불람 로고 루충탕베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 총캉
2: 푼종 로기파주 총다 로듄코르게 딤제탕 로기파주 라스룸징잠기 총캉 짐바르고이체베 제고 진드듄베 체듄닌 습게앙 베주인라 제고링 총캉도 펴지 뷰레기 차다 비규탕 切顿人的在国托罗吉帕主政策吧查经写不能不生住了从刚都骗你在国的手脚印罗吉帕主地主他们他地兄起别他们了人工马血国家当国主国国来这么个他东家切解决吧那么了托起林北书切牛上国你给国主国国演技将我牛中囊切罗吉帕主比例给多别几个月印切国推举进的顿别切顿人呢进的顿别切缩记帕的印三呢他是从给林国的努朗
1: 总结不如看给努不归卡住他是龙金章给罗杰帕住从刚制度卡巴拉列国给国际处处进出处处进相比增益昂大些呢罗杰帕住邱印从刚都配巴拉各苏修尔退给一样你们操啊起阿公和龙单位常修修罗杰帕住你过去快递四图三天能洗给开去了命令所有了你过去努不养钱不点预备 阿公堂尼空可对群养参不予日节吧云点冲过所期对群养参不予另外尼过堂龙过七七养国土不啦苏波群起苏切列不行

바비 촌즈 샤오스 티링양 너그르른 제니 김기 차보로 내 죄제기 매주 최고를 괴칭 타람니 세타 맨니가 최초의 지신시시 도로리키 티 셈바타 냠도 세네 김질라 데르기 유에베 티 코베낭 부세티 김제 주제 뉴벌리 수돈토 추천점기 준신 두베 최강사라 신카른 통주히 티 자와라 표시 정신 뒤에베 티니 도로리키 미름니 미름 파라 주에베 정중키 탁제시시

도롱 장비 포람 님베 장도 네베 공산 흐신 균군 다가르 카우웨 라웨 루베나 서법 토사르 게베 지신 디다키 니웨 짜부 드엔베 론다 티 첸킨 장가르 치웨 강갸타 청롱키 제도 수신히 컨디 옌도 게베 담모메도 카갸 군옌 토줄 신데 대낭 가루 공주 코나르 유에베 동진 담모메도 갸 츠위 대니 담메메도 츠위기 체 토웨 동진 체시 이마타 통근신 자신도 치 대로지마라 카와슈베 제수 메도게 대비 로고를 주연해 지롱군토 작다 랩도 쓰기 해 대양 서법토제 미니도네 숨동 파르기지뎁수 벽이 숨생 땡티 종의 계신 대 서두시비에 캬롬 뒤급네 슈도 류비에 또는 예외 지신시기매 무연네 벽이 숨생 땡티니 계급기지부 탕부 송경 지신 콘수도 Haiwa di todam sazi gile dunbi, lamjam gi terzine pyo gi sumsen dingi sadu nye bata. Kong nambi, kan chenpo mo pop kong la, yinji dongchu tira, seje ta chejin sinturu gugu. Lodara tashib celen chebe chanshi tida ni, na we sumsen dingi lo ce rikde chebe shi zinsa kejian shi yin. Guntu su, sumsen dingi jebu yong su sa sin la, sardu gebe chewa ta lomu ngomba ne, 사를 홍세임에 사울의 풍소 바르토 너른디 론디의 포교로 크

0: 대출 답수 근수 정도 뉴의 림티 차로 있나 차배 담비 세시딩 얘기야 제시 차범기 전도 추이게 된텐지니 시베 메모를 내잖아 무튜니 영어 종교 뉴주 제바 젠비슈주의
1: 네 속에 뒤지 저블린 양즈네 피베 문딘 카토 양차베 타세 뷰리 기자
2: 야미 김베 너쿵 디부 메바타 너쿵 카바 너치 양스템 바 고나 고유코 럽칭니드 로스 찍진 제모도 바소기 야메 니츠 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렁교 탑람기 고니 민춘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캅야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3: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셉슈 유베 셉슈 뷰치라 겐린유 카바앙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불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4: 우베즈지신키 자취추구티니 퀴즈고나탕 쇼로 가르봉치톱기자와 지모소 자신망불레 두링체바식인비 디탕기 자취기바탕 칩지 키기우자르 다경체비 톡로디 우베즈지신키 자취추구티니 지신키릭 망부니 두링체비 지망아부미라 추신나가망신 자취추구지 추신용라 지비 토난드 롱니슈지신키 자취춘당식인비 꾸니라 디탄키 자취 주베 디낭 냠닝토 탄다카바 겸네 앙뉴낭치 럼중니 뉴치 치 비규인라 자취 주베 요제 차장 치겸 비규인 파세 우베즈 지신키 자취 디네키 탄다 자통통라 자취 주바 고르시 주시구타 고르수 구탕 자징와 자취 주바 고르든주 등구탕 고르수 구레 메구진 닌다 총가랑 원래 피겐키 관주 주 신부 메바 쓰시기 우저 주아탕 당경치 규인 꾸니라 디탄키 자취 개바탕 우저 다경난 구치 우베즈 지신키 자취 개바탕 송 디네 칸라 피탕 루지카바 레고 게구치 추지 송아 찍찍게
5: 동고 쩌다 갈스나 강바 고마다가 상부 대부여 봐 달래 막아 봐 문나 마셔 봐 인고 대당 소외 견고 흥부디 그랑 토루 대부체 시나시
6: 다 뷰년 인네 링고 다견고 흥고 대표네 야부 십지도 링고 다견 흥고디 견고 그 대당라 송저 토루도 봐
5: 흥고 사부디 뭐네 현나 면하고 뷰 야고도 와 이 주제 야부 십도 양고 야 주주디나 엿대보 링고 대당 소외 흥고디 화부 침부 송자 강반 늦지가 탕 강배 섭다 재미나 저괴 괜찮아도 와
7: 年年在当, Nabu Yugunin Zen, Nagamba, Saturanba, Najudama Zoki, Nagun Dibunizi, Yufang, Nada, Nau Sushikan Pitan, Nashamadan, Zansi, Dakunzi Chene, Kiki U, Jimuji, Yufang, Nada, Nau Sushikanki, Gengwitan Shino, Chukutama, Ninda, Himing, Yamdi, Nanchola, Jimmy, Luchitan, Shibjaka, Nanchoge, Kila, Diluki, Nawaji, Nawa Dibumibatan, Nawa Sukaba, Saturanba, Tushun Yamasoki, Nedu Yuzi, Yufang, Nada, Nau Sushikan Pitan, 나와 우주 타고 속이 나와 내도 유지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을 피다 유파 나와 소주 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수 지내 일라 딜리기 나와 시지 개용기 무지 통다 예신 리밍아 무지다 시제 냠은 제는 줘 너고다 나와 내도 유지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을 피다 대단 루치 카바 내고 제 고지 조지 송아 지지게 산에 하스 통기 냥절하라 후가 민간 기타 줘
8: Small Hinge, Tanda, Ningung Ki, Nimsu Shuye Chengguan Chula, Jimbam Hone, Jimsi, Chavasim Sipu, Chuzang Janisha Juni, Junga Padder, Metrongala, Jimbam Hone, Jimsi, Chavasim Sipu, Chuzang Janisangane, Juni Padder. 삼조절 점범범 허르교 초장장 뉴스장은에 쥬시파르 사가 차르바 심심 법교 초장장 뉴슈네 쥬파르 칸발 점범범 허르교 초장장 뉴슈네 뉴파르 칸말라 점범범 허르교 초장장 뉴스장진에 우파르 내도출러 점범범 허네 점시 차르바 심심 법교 초장장 뉴스장진에 쥬송파르 편지 잡심심 법내 림시 잡총 법규 초장장 니승인의 쪽지파를 처매라 잡심심 법규 초장장 니순의 개파를 처입출러 잡심심 법규 초장장 니습신의 쥐시파를 보존라 잡심심 법내 림시 잡총 법규 초장장 니습견의 쥐시파를 매도라 잡총 법내 림시 잡중 법규 초장장 니습견의 니수적지파를 크룹출러 점범범 허르교 초장장 니습두네 쪽지파를 망탐러 잡총업업네 림시 점범범 허르교 초장장 쭈르구네 뇌파를 르우칠 점범범 허르교 초장장 니습신네 우파를 승리출러 차르바슴슴법교 초장장 쭈르구네 개파를 허리 점범범 허르교 초장장 쭈르구네 뇌파를 니말 차바 총법규 초장장 니승인의 우파르 가르종라 점범범 허르규 초장장 니스숨네 중니파르 부신라 차바슴슴법네 림시 남티규 초장장 니승인의 주파르 초친라 차바 총법규 초장장 죽두네 개파르 샴라 티미종타 총대카지기 남시군드 쓰러나 모튜네 게나 총키를 가지기 넘시고도 쓰러나
9: 죽도 정민지 칸키 로도 죽이 드리니 편도 죽에 채주시 그래서 명말 퇴다 남지 범는 숭무 동생어 티다 리무기 라라 칠롱코 채무 티다치 손업타 녹창규를 롱증코 창샬 탄샬로 퀴도 롱부당시 퀴샤
8: 스마 힌기 넘시고도 슈차를

0: Oya, hola, ¿qué te suma? No,
1: ni es que se mate, sí.
0: Ya, sí. Va, ya, hasta.
2: Hola, ni me dos tú.
1: Tanto puse, ahora tú yo no hijo más.
0: Hola, tan a pu marta.
2: Papá, se chan se mucha sabes, da puse da marta. Ya,
0: ó.
1: Ah, sí. 다제샤 뇽스로다
2: 디징아서 퍼브스 좀 하라도 못 해만 담보지 봐봐 가보도게 아
1: 아지 가보여가지고 녀사 오게 뭐 롤레면 두게
2: 가보도는 격세 동시 도스네 딩제강라 신수이터 소트가 봐줘다
1: 마디 기가 잡로메 와지 녀사 오게 배 저기 있을럼나 녀럽죠
0: 아지 보라 녀 쇼텐쇼 나 잠은 쇼다 용도게라 키랑게 소소 불러면 투사 서울 지하주는 육마르다
2: 맞지 상한 주 규버로 봐 잔지 보지
0: 아 용아 용아 네 지하쇼
2: 야 봐봐 내 미스린 용쇼
0: 이다 봐봐 보라 구수 세다 용쇼

이공 로제 사와 장람 디드 경조다 로자웨 슈누드제 통슈 니에 박자 섭슈디 공조 사와 장람 디 수구유유티 이당체제 대샤 공조의 등의 심슈시라 유자 총기 집회나 립시 수수 배줄 땡제 니무지 자자리 주다 고자 야중 삼시 퇴수 니무지 리체 친자 공조 국상 그릴러 르브릭도 교주하시 이내 경수 정마시 경수 수수 폭삼기 제도 총계에게 장애 영어도 육시하 대용시 창구시에는 이게니 경수 승조 직유 그리니 인지 총계 제변나 조그를 왜 승구유 폭삼기나 中间情报中嘛是。我就解释一下。大概之后了嘛。

0: 내려 가지 상에서 쇼섬초 아, 지 상남주디 가세 상국에 상에서 쇼가 용행미라 남주디 대대 호스베 상게르 묘메베 소슬로 뛰어라 지금 능식 주지 친구를 쓰도 임바 되다 아, 지 상롱나 방에 신규여 이 내내 주망부지 미게 통보다 암적의 고바 상무 대보 이메니 보여 마시 ngami ke rezi mi sage sing mebe sage samadi de masi
1: rami khunde mi nga da jwa yo ma si la nga de she ge bu ya yo ma si su su a che che she a o si kem jwa si

0: 아우.
1: 저게 한번 들리나 봐 봐.
0: 얘랑 클래스 와 심이. 왜? 네 집 코중이야.
1: 잔디 네 집 코유기리. 너는 하고 계속 네 혼 혼수.
0: 에. 디스 렘브레 아. 자나르 기부제 마데체. 나님도 녀실로 두구냥가 용거 봐.
1: 나 저기요. 랑크바유네 어디 김사시.
0: 에. 오늘이다 노보. 너니 도스테네 야오라슈도. 무슨 위케 요 말이데. 셈 기부 여러분.
1: 자시.
0: 무슨
1: 아자는 신 준비매. 이내 장유자. 나 되게 이승비. 도스터디. 아자는 가르고고 역시. 이내 소화계 신마시. 나 나름이 수지. 클라스다. 그래서 지구이노.
0: 아, 시장이나 카총을 빌으시아. 아자를 심제 전에 칸의 큰 시행도. 로규 로규. 아자를 노중을 내시와규.
1: 나 비위에. 계산은 통도 민도노. 쇼래시가 주인.
0: 야야야야야. 네 가르스래 아. 네라 비시르베. 가발에 조처미요. 얘 야우제 되시. 클라스가 줘. 줘. 얘 비기나지.

0: 엄마, 교수 요새 사가쇼. 다군이 요 후중에.
1: 그들 아님도 정기나 로가.
0: 엄마, 나니 기세 혹시 고기. 년년 세러, 나 도주 다지 지레 담주. 아무나게 년 삼자니 송. 나 지자 로그 송주를 가비우 슬럽이. 바베 무투춘 시민도. 디게베 아무나게 바보다 지겹제. 보게 담고 잡대 지조 세월 없어. 다 대지부리. 나 대대 약 미유 세피스. 니 대대제 배접제니 자샤 주토 봐. 지망아 주총 주 틀무다. 냐. 대상문 예수에 저지 주시 된 소시니. 총미소 락바 무마저디. 아무라 삼스도다. 총미소 가보 가수 무마래. 아마 나해 운에 기부줘 봐. 나버테소 니니는 날에 땡기. 다들 정수 폐기의 신지에 야리야 주고하시 아자징쇼갱아 겹조치를 하시기 간다 정수 폐배 레어시베시고 아자갱아 겹조 타직도 채우사 등도 아자징쇼게 다들 정수 슌시엔유지에 니에소르틴지 망자시 중쓰기 마 다들 니에사시디 아래 갈티더보 지기유
1: 야망구든 제시에 갈지가 니에스는 랑카등 아님도 로가 쓰기유
0: 아마 니에스는 니에러
1: 용아 你让俺你们都落车去。
0: 阿妈。

0: 장아스 정소로인 야 화수 여말해.
1: 긴거이도 지샤 제디게 아니스메 케이
2: 야주
1: 도사도 라스스모도 아 셴모도 nga baba le guang da.
2: 영아.
1: 와야 도시.
2: 영아.
1: 와야. 오지. 샹샹.
3: 아자. 치부튼 제튼 돌레 다 제균데.
1: 마르다. 지샹 고즈 토가 아라도. 지주미 지 셰제 데도아.
3: 응네. 챤릉 하 주기.
1: 아. 랑야 주 년베.
3: 어.
1: 예.
3: 신부 가르쳐요. 나게 마담체.
0: 샹샤. 대다. 샹샤마. 포함시 계시다.
1: 요.
0: 아야.
4: 허지. 대체 지금 신부라.
3: 양년 쉬고 연배.
4: 나도 이네 대체 좀 대대비. 머신에 치부팅 제 한치고 치를 치부이나. 나 해. 아. 나도 이미 돼. 샹샤마. 나래 과자 쉬다.
2: 이다.
4: 왜, 지창, 가르쳐서.
0: 지창은 아미, 총진나 로저스 우수게 회사.
4: 아시. 지창, 나니야 대수지. 파메 잠겨스 니하고 후메. 이내 랑그 아미 단다라르 신고실 하시기. 아이고 니야시기도 와.
2: 아메 신고시 다시 난 우에 다 도움도
3: 왜 장가 암라레 카민도아 장다 바라 니자 칠메자 콘주고 총기나레 뭐네 유비시라 여지 제자 장다 람바라 챙기 여지
0: 기니 같이 가요 봐 로스 겹제 세상 로당과 삼중에
4: 아지 진짜 승매다 지자 집이나 나스 근데 싶어라 장다과 야마 유지 저하시라 여지 샹샹이 최대 소나 렉쇼리 나 그래 싶어라 나네 한국 사람 그냥 나가 님 배가 또 최는 미도
2: 아지 당가 죽이 일매 나 저도 렉시 아마 혹시 다유 네 폭사매 문주 용 주로 봐
4: 다라리 장소지 치면에 소 나 저 총수 준비기네 나 저 아무도 항상 미도 어 어 그래 제사 자진의 이구마리 나랑 저 정주디 차서 오지

0: 아니 보고 근데 채우래.
1: 네 럽스겨. 제지스모. 씨,
2: 야, 봐봐. 담사 가려. 아무치니 챵버지 배.
1: 갈스겨. 언니 맞으면 그 뒤에서. 견다도 좀 보자지.
2: 아무 봐도.
1: 아마 다시 아갈리 사촌소. 니니사.
2: 아래.
1: 포. 나랑이 더 쓴 거.
2: 영아. 이다. 바보다 아마 양자스 돈리자. 니 저스들이 죽인다.
1: 갈스겨. 양자스 돈이 나지. 갈스겨. 야. 야.
2: 세소.
1: 세장아. 아차 진수게 상급에 내게 된소. 근데 송소.
2: 어. 네 바브라 시어 왔다디. 네. 나 주 총수 큰이 김시디. 집 바비. 단다 도구지니 더로 바샤. 칠리베 총수미 디나리 이거 치도와. 단동아 주 총수 로글레 총두 키차기데. 네 리치 제비. 단다 제라 종초이. 어 단도
1: 디스트리스. 파츠지 지바 레망부터 레겨부르베. 야부 총수 름 타마르베.
2: 네 집에 레액텐소 몸스쿠이.
1: 단다자 카다 아무다가 나주 총수 걸게하시야. 가지. 나주 총수 메시게 되니베.
2: 디테니 삼다메. 이내 나주 총수 윤초 세베 가라. 단다 총수 피게 타랍시샤. 나데 데비네 멀티피에 요마리. 조디 마치부디 대차자. 다리 가르치오 유메다 금세 가리 이미디. 你 save
1: 些事，第一个俺家进修个，也不着些啥，但俺改正我们要去锻炼些身体。可不都得对的，呀。好，对的。嗯，车子是谁？嗯，
2: 用啊。
1: 不，嗯，谈得上全部差不齐，内嘴忙不急，所需大些距离，把别上了，三家对面么多，现在去多嘛些。
3: 让，目的按照创作台阶来个钱了，俺屋内现在也需要，一年按上了成就卡你签约，当不得，让俺们就我重新拿了，有用嘛是呗？你不得，当天上个六彩大街，你还故意，啥子话今天六彩我们也生气，引起创作台过来你不要嘛是？
2: 我给他们家钱了，让重组六七次的，天天去了，偏见当个是那个个是。阿强讲，亲不亲的，让叔叔他去了。妈的，六七那是，爸爸让给先三十不？他等俺最终最偏见大姐，捏了俺重组爹妈的，过些嘛的。六七那你还是多了啊？哦，这忙俺们这又晓得，他等俺来把月饼两天做，六七那了，他开心着嘛的。 아니 얘가 내게 동무 말해.

0: 지갑 장라 차례 인베.
1: 아, 아. 아자. 오. 샹샤. 피가 같이 유야. 뇨대유. 뇨기에. 난로네 레케 제야민두. 지. 장수지 친빈내체. 나란주 총주디 초부큐니 메베서 챵스. 무대지 등금이도와. 니망아즈 창물로 피게 좀제 기부치. 장수지 친배지로 창무친배 전하시도.
2: 아리. 장수지 친구여서봐.
1: 아자는 가르시에 여래.
2: 나의 친기. 장수지 대두 나 랭망고 치러 치기. 어. 다들 거는 신기 쇼는 되대. 원래 뉴뉴

0: 조진 리라. 나 저 살롬에 동네 내 주지 차네 드레스리. 그냥 파티 제 마침 하루네. 나 제 바나로. 나 제게 비단야디. 내 긴지지 봐.
1: 현재 총소에 다리기 우지 된 좀 로쇼체 빼리샤. 제 마케나즈다 냠레 제로와.
0: 나지 터챘나. 다시는 뵙기 쉽습니다.
2: 레스 레스. 쉬고.
0: 레스 뵙어.
1: 쉬고. 뵙어.
3: 쉬고. 뵙어. 가샤. 내가 신다 개면은 나 동네 날 주인다.
0: 레스 고수 도잖아라.
3: 요 난다 뭐고.
4: 허샤.
0: 오.
4: 예자, 년장 총주 레시 블록 좀 제가 유년 마고 예자. 내가 지르 친구지. 갈래 거기 두게.
0: 가고 좀. 어제 나 저 서로 마 로리 좀 해지라. 당가 장면 막아야 돼. 당도 허도 예고 도와.
4: 뒤인 거 친. 왜? 계시 견친라 코나 주 라제텔 겨 견나면 나서 진짜 유 마로.
0: 최자. 왜 되다. 기겐 좀 오 저도 왜. 나라서다 계스도.
4: 지샤.
0: 어제 진짜 비에 다도다.
4: 아, 용아.
5: 哎，底下这话给过了没说呢？普罗米的瓜，阿姐。
4: 嗯。
6: 你看着你呗。
5: 嗯。
7: 叫胜利。
6: 我注意的。
5: 啊，我。
7: 叫胜利，当年那么有养活爹嘛说，这个嘛啥？
5: 啊，太大了。
7: 牛骨头大了。
5: 아씨어귤을무침으로봐나걱정신주들이도그야이제슬로메저와레마할신이야재상아
7: 아리야호여리레그윤이야호여리
5: 오늘제너니랄을쓰마사슬라구리다부도랑수비시라수였어
7: 你也见着人家救下？
5: 俺救了没？那咋几个亿？我哩，江书记你家长了，这话钱穷哎。
7: 这话钱穷，一年底下这话差不多。说主任可能是你们多，真穷可以吃亏钱给起的。
5: 啊啊，阿哩，啊，这话也能，也会有的。钱能啊，足够的。

0: 추추직추추추직 샴기 전이 안다 싫네 로지 파주 휴인 총강도 피봐라 그수슈
1: 콩키 콩부친주 티니 동맹 가신이라 슈미 순슈갸인 콩메 콩부탕부티 샵주 콩덥레 랑체 원당 르도츠 콘제 콩부신시 지도기 가설라 총네 총교로 수와시 熊起别 함사부니 起别 강부 찰롱용의 치도 심주당 사비체비 인비 起别 更是 찰롱기 캐주당 뒤네 取贵且유 조당야부미발 요성치도 태디熊起别 양行西我堂 함티 딤슈치웨 콤보티브 디싱기베 촌나 시용이 추구소 콤보부드타 총략계획거 강바 초용이 디교치토 티츠 함조 임베 함조 키타 기베 심체미 태디 슝키 나모키 치부용 축제 집에 튀친라 치부초 튀친 쪼부용어타 디탕앙 차롱용웨 민드슈 함 차지로 고 야탕 굽주고고 인라 고 하는 격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교인
0: Lodi Padre Rigor Hammy, Rigor Tang, Yang Yu Gantang Laming, Chugu Chevashi Yin. Lumdi Tula, Rigor Gnuba Den Yu Beng, Timber Zine, Jidar Gotula, Bushing Dim Si Tue, Comba Yun Ring Buyang, Gale Kugme. Tue Lamula, Cherju Tang, Tedu Gotu, Nuba Den Yu Beng, Dakje Chidi, Ting Erin Goni, Tila Gorge Gopsu Korge Yimatang, Tata Chanila, Gorna Gopsu Korgele, Jumigu. Penjong Lodi Padre.
2: Langkor Dongwa Tang, Kala Sawa, Ni Nyewe Gup, Bakbar Sezhu Langzi, Yu Ba Zangsi Kang Du Pip Tang. Yu Fang Bakwa Zangsi Kang Ki, Ribu Mibar, Nyam Lin Tang, Tsoda Nangcho, Lengshu Tuenpa Tang, Gangla Sezhu Langba, Bakbe Nianze Tang, Lun Zhung Bakwa Pyu Nian Sika Kepa Soki, Bakbe Nian Tuen Yuz, Yu Fang Bakwa Zangsi Kang Du Pip Nian, Rimi Ngang, Nyam Lin Tang, Tsoda Nangcho. Yu Fang Bakwa Zangsi Kang Ki, Chile Mi Nian Zub Dun Wo, Bang Nian Ju Dup Tang, Bakwa Zangsi Jiga Yubi, Guni Pibar, Gosushu, Tanda Kabar Gemma Chesi, Yu Fang Bakwa Zangsi Kanki, Chile Mine, Kiki Bakwa, Dagyong Chibe, Sigyon Longchu Cheshola, Riming Ang, Nyamlin Tang, Suda Nangcho, Bakbe Nienze Tang, Lun Zhung Bakwa Pune, Sika Kiba Soki, Bakbe Nise, Yu Fang Bakwa Zangsi Kanto Pibne, Riming Ang, Nyamlin Tang, Suda Nangcho, Sane, Hasa Chongki, Nyangchen Lolam, Wada Ang Joksum, Luji Kabar, Lego Ye Guji, Chu Chi Sunga, Jig Jig Ye.
3: 계급님지만은
4: 所以这门用的电器韩立方培训单的这个人都是刚没就这样子瀑布单所以这门用的就是地雷人自己瀑布单那你出现单呢所以也不是灵的这样我是恰恰都是也出口下了你让了培训单呀的韩立方给吞下沙的日子起落了呀你们呀慢慢细细细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是有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电给
5: 他们那个班的文字也不是那种人他是温州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彭冷叔秘书三别我韩立方从康林国下南体给科普洛车开始韩立方从康快上车不然我这是卡拉斯自己啊
6: 마샤 다 칼라인다 보고지 고지 칼라디니라 소다 튼데 아메 카바제
7: 물레즈 찌주가
8: 그나야 什么 소도
9: 추구르 참즈 체차나 타마라 롬조웨교
6: 고지 고지 다 어디 찌다 숄지레 데민도 엔 숄지 디지 사다 아메 카바야
7: 다 카바 추즈야다 엔니 자진주
6: 다 카바 추키신 섬라 난레 다갈라 칼리냠지 아메 카바제
8: 제제제
9: 부다 아멘 칼니슈 다

0: 你都说叫啥呗？叫啥？
1: 조진아, 어. 아자, 기니 같이 유.
2: 구슬에 지금 애자, 대대네 러러 가러 오시야.
1: 왜? 낭담해도.
3: 랭가 진이 봐. 저 와드네 제가 와야 되고해.
1: 段长家, 让米三一多瞧马这。 제만의 차드마겐드 드리바.
3: 자신, 랑게제드 가르세래 아. 지금 랑라게 가서 오난자 니 예전 게 기우리. 랑게 허르고르치네 니 제닝 말다.
1: 수 허르고르치에서 니 예전에 아래 갈래 게르치 클리클리 주인비기. 니 수지래 통어 체칭유.
3: 니 저 라브다가 바산 체디 대통지 사르비.
1: 니 바산 가르치에서 다 오는 니 그저 쳐오래. 你 s
3: 们这日子去哪里对免得你有些钱给我了呗啊嘉欣让你给我买吧你先给我两把仓嘛让你要嘛谁当然想那这次他都让你给你去住不是吧钱上给你要我借钱两个要我借钱那是对着妈拉不起了嗯计划走

0: 我们这里有个民国的名贵，名贵的名贵，名贵的名贵，名贵的名贵，名贵的名贵，名贵的名贵，名贵的名贵，名贵的名贵，名贵的名贵，名贵的名贵，名贵的名贵，名贵的名贵，名贵的名贵，名贵的名贵，名贵的名贵，名贵的名贵，名贵的名贵，名贵的名贵，名贵的名贵，名贵的名贵，名贵的名贵，名贵的名贵，名贵的名贵，名贵的名贵，名贵的名贵，名贵的名贵，名贵的名贵，名贵的名贵，名贵的名贵，名贵的名贵，名贵的名贵，名贵的名贵，名贵的名贵，名贵的名贵，名贵的名贵，名贵的名贵，名贵的名贵，名贵的名贵，名贵的名贵，名贵的名贵，名贵的名贵，名贵的名贵，名贵的名贵，名贵的名贵，名贵的名贵，名贵的名贵，名贵的名
1: 마리. 엄지라. 키나도 내주 속겸 나녀 마르베. 단등 안주 되게 하 요미 계속 깨냐면 내부터 더 야나냐면베.
0: 기라 도제만 하다. 네 균 내게 내 스스로 믹스에 내 스스로 여러.
1: 가지.
0: 샤규 졸라 지신한 같아. 여자 졸라 그 생군 다지.
1: 가만히 여제.
0: 매요 스스로 태다.
1: 어디 공모소 안간다 라죠.

0: 아자! 아자! 아자! 아자!
1: 和尚, 가져왔어.
0: 아니, 너 맹가르도다.
1: 맹가르 가져왔어, 오래.
0: 수진 내줄라서, 요새 맹가르도다.
1: 수진이 내줄라서, 내줄 가르라도.
0: 아자, 당신의 사람도 양을 전달 치여,
1: 요새다. 내가 죽음에! 랑가세 마셔는 아 죽음에!
0: 아자, 요새다, 아자. 너도 멋있는 수진 쏘아니거도. 요새다.
1: 아,
0: 세
1: 아, 세 아,
0: 세 아,
1: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0: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1: 세 아, 세
0: 아, 세 아,
2: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세 아

0: 엄지라 그냥 아체 나베
1: 아자라 쇼다 내비 샥주 제베 지그 딱지 제부 튀샤 대유 그냥 그 직세다
0: 엄지라 nga te me kirang ga nga khar tu son da ne phu mi di ju tu gu zhe be
1: xia ju xie be ji ne be mi gu wang zai nu shu do se tu xia ru

0: 其实你这一呢马拉苏罗卓对面的周松大姐小孩有人让你米索土罗姐呢周松卡就当过去那对不对请秀地里有秀不刘东去了马姐啊其实我那马通不一呢阿们有是吧 아무 장금 미다 케요 마르다
1: 허산 남에가 내 도이
2: 오지

0: 차담 규계 당근 고샤다 두고 산 동아다 나중 쉐코 캐르당데 기히 건조 통에 능고 그세 제리는 약부 저데 멍멍소 제 세소 단전어 제된자 송송 약부 시규비 냉소나 바시 원주딩게 딩조 당고 체라 현에 자네 셰소르로 당긴 제 배용 사반조 된 셰저라 건데 당게 인간송 니린 시규겐 당게 쇼용 고티 탄중 셰저라 효능 자데 당계 쇼용네 고티저데 반조단 시소 피디제 쇼카단 저런 서버로 잡아시네 뷰제 샤야가 통다 봤습니다 시제 수지 시디핑게 안조된 나위 쇼서 넌쇼 탑자란 겐이 시게 전태 시에서 럭스노단 대처 시절의 당지 내부 시대 양다 베세디 리기다 원소바다 라니 따위 로종 로소 등사 배제대 조연계 고지 규제다 대외 레덴라 군대 동제 소리 시대 셔츠르루 규제 등사 시네 이르제 코보양다 당대 셔츠 레동계 펜데 사바디니 레덴카 대조 야부 시규 쇼용네 당 내부 성결의 군대 등사 동화다 당 도당당 당 쇼위 캡싱 견체 내부 크니 당계 캡싱 소송라 된대 당 조송계 레덴 카라 신동 차제 탄중시 가르당계 캡세 젠고티 니바당 산린히티 니바 망조 증조 니바 시소 젠베고 니바예 캐르동 규비 닌소나바시 송디도 베제 레덴 콜라 시제 수지 시진핑 개나위 가게 가켄당 디르사비 당계 베송지 유 협정다 라다 등세시바당 중국 중앙 캡세 규제 진행위원 자용 세류제 주시 왕 후닝게 베데 레덴 다게나가 나위 송히 가긴 제랑자 제자다 로쇼나 바시 장미 주시 왕 후닝 베데 레덴 다게 나오라 피바 디토니 롱티 시진핑게 소기 나위 당중앙게 베제 레덴라 통 하장 캠보나 와다 베제 메레 카게 레제 망조 저라 통코 사기 나와 가능 응해비 응지 샤바시 왕지딩게 용용제 름과 세바카게 베제 레덴 고라 시제 수지 시진핑게 나오이 가게 가진당 디르사비 당게 베숑지 유차상다 양다 쇼용 기제 고네 라다텐초 시귀헨 땡링당 페이지 샹캉 타자도 기게 용 시비에 땡킹 이게 접결 경제토 당진 림이 시대 롱아신제 체크경아 발라드 신고 수비 리리덴카 강야 점네 시소르로드나 기제 베종 사반조조 인여보 시귀 Pyojong Chengen Shongwe Langja Shouyongne Tengchou Shi Guiheng Mre Tengche Ya Teng Kebe Jaren Lopchong Dan Chedra Lagda Ge Tengza Shi De Tungche Yeba Dan Sochi Yeba Pini Tumba Kichi Gongne Zhonghua Mare Jinri Tsubin Dehi Tengzou Dan Zhonghua Mare Jinri Tsoba Dejir Gondi Tungbe Chidra Loso Bewa Dan Qulu Le Deng La Chengke Dodan Shekyo Kher Dongwa Tengche Deng Ninge Kyabse Dan Shizu Je Duba Zangbo Sarin Da Dongwa Yuba Da Deng Ni Bida Kongpin Yongjir Gondi Dongwa Dura Sabar Tadara Mangshu ke Lidin Tengzadba Kishini Mereka ke Mangshu na ngawi Dekin Shibi Tsoa Rutba Shigui. Mama Sejri je Lidin Jibjira Hyunni Jiba Tang Likyu Shigui hen. Sejri je Likyu Kyutsi Junkin Mibara Kongto Tang Nen. Boyung Yeri Likyu Tang Bida Kongpi Yongji Senni Kiri Shigui Ba Kiji Nenso Na Bashi. Tsongdi Do Da Dong Tuncin Yen Da La Himchuk Shia Bashi.
1: New Lo Hin Na Rangshong Yu Mama Tuncu Junlin Lin Kang Ke Langso Ka Junte Tuisang Sui Nen. Timi Chuyye Dan Junke Bizi Tortang Yu. Mangpin Siyu Shata Tuncho Shajun Nen, Jirin Yungje Mama Mangzu Gangyong Sangdi Langlin Yahyu Sunja Bashi.
2: Yoko wa mawi tindara, lhasa chongche zhine yoko chongra, chuchato, pochang pota la tang parko soso, solong sa chi tang jepi sangcho, zhidin yoko nishin mangla jin tiku changpo yubi, choji yoko wi jannan do de chen yubari. Yoko wa lo xiao chenji, di chin da zo hajan ya pondu la, nguni jepo xiongxi songpari. Yoko wa xiao zhen yi, jayong nishin na ya pondu, kalu wa zo samzan ko pondu la, yu jiong jang zi pondu ji songpari. Di chi rangpo xe pati, yu gu wa lu yin changpo xiong ama zi, la zi rinne yu gu, li ni wa zo yang, penpa tau yu. Si ji ti, ni pu xun do xe bi, chang xiong ki chong kang ka ta, zhe ba, cham chi ji me pari. La zi ba li chong ka xe ki jen da, yang xiong ki. Yu gu li ri, pi ji chen pa tang, si xiong ki, zhe yu si ji, ti gu chang da tong ar di. Nga zo chong kang ta, nga to mang bu, yu jin du ji songpari. La sa zhong jir ma mang ten so ji, ti me, so nang ci ring ki. Na ni, zi jiong kul ka tang. Tsongra, dekar jisu kyu di, tsong de jie samda nipa tang, yu gu wi riwa darab shi ni, gan ni si chu shi di, zhu zhi shi su pa yin. Zhu zhi di li lhasa zhong chi ji, yu gu li ri, gong pi tong yi su yin dun je, hien ba qin bu tong yu ji song pa ri. Lhasa zhong jir mamang tang cho jing ti me, so nam ci ring ki, ran ba nip ji, mamang ting cho, je leng kang gen zao chi ho. Yau zhu ti ma xie ba tang, qi ling ki bi, ri bi kong ji, ti me cu yi, yau zhu yang yang xie yu. Zhu zhe gong bir ji ji, ge ni cin bi, zhu ju jeb di, ngar ji zhe yi to ni, len lo ba tang, ngu tu ni, yau zhu xie di, ran bi xie, sam qi

야 미김비 너궁 디부 미부다 너궁 가봐 너 약수 된바 고나 고유코 로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과소기 야 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0: 어야 세계 링고 딱진 한국이 네 로초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랑도 싸버도 와대 얘 티대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대 직신다 대 별 체념도 와대 대신다 대 이네야 수업도 직신다
1: 고대다 소의 한국이 진짜
2: 전수당 내 지금이 집에 지고 전수당낭 대신에 정규영 게 내년 제 유격조 내 총각도 편면 이미 비주당 내년 제 다경 지적배 내년 제 유격조 더나나로 내년 제기 내둔기 옵 직무 미대와다 영무 미다와 예수 야구 미티바 소리 집에 차로다 롭종라 슈긴 티바 마세 미남기 내게 뉴제 마로 좋아다 연구주 내배 착세네 폭배 내가 토로도시 내년 제 유나 전수당낭 편당 개용기 무지성다 성가 이배 연수유 사용어서 나고 데르시면 전남토라 옵 직무비 전수당기 샘사기 저와 좀내 군라 대단지 유주다 미주 나주 상황속의 주도마위 성가도 피내 이민안 배주제나 초라 전도 바야 바윤산 진수당 중매 금주진행조 미장라 세시유배 문란림나 문란부유인 배주 탐지기 내 성가도 피내 루주당 이민안 내부당 배주낭조 산에 하수종기 링고사람 파고송종기 이담 가방자 내고제 구지 주지응안 안니추
3: 新的女刚盆中野辣女刚紧密并发展国土同居的野动的地方盆中的酿度盆中野辣女刚亚米金边能空地不免不堂能空卡巴能去养死顿巴国那国语口老子你对老子竞争节目都不说给亚米你去团时脚步青皮糖都皮糖 青皮糖给吞些青皮露泥结合起青蛙拉给鱼别亚面拿出去洗洗最新给凝聚列出别面出的温度给冷却特别给过年面出能供给沙外给土不拉面出给鱼人囊卡给阿米过的汤能供了普通面别汤的小军刚阿米吧亚面上土云通亚面捏日汤铁味人心给亚面捏了偏不鱼鱼人用了小小鱼别小小鱼切了给连鱼卡巴郎茶来我给估计出松姑姑
4: 古初松三年拉斯娘陈朗富康面康起年对部三百卡纸青笔汤那年地汤地年是个字路么子的地块卡纸青笔汤那年面子冲康老个冲给儿童去管不拉么老个路冲汤不要卡纸青笔汤那年面子冲康哎呀这个计算这得来多少多住个这个第四季吧开要买嘞让不老亲戚的买嘞喊你放的白就是当吧爹那个就是做呢
5: 人中的面子里，车站站的卷起面多啦。
4: 站哪股也不去吃鱼，说说这蒙牛的代价，韩立方排局当的这个人，都是干么就站起瀑布当，说说这蒙古人呢，就是地来林子去瀑布当，俺的球鞋当呢，这也不是人给。这要我是查查，都是要做苦下了。你让了排局当呀的，韩立方给吞下三百的人，去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的当，南部了呀，南部帮部。
6: 也不是要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点给，俺们那个班的，工资也不是那热闹。
7: 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龙叔，米州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下南去，杰克布洛车开去韩立方从康。兰国东沃汤，卡拉萨瓦，你认为个八八十九郎子，预防八八张西康都撇汤，预防八八张西康去，日本美白，娘们脸汤，缩到囊去。 冷血团伯汤，刚拉十处狼吧，八百年在堂，轮中八百皮年三个开不锁机，八百年团月菜，预防八百张三康的皮年，人民啊，娘们脸汤缩到囊去，预防八百张三康去吃了米年做冰窝，八年煮豆汤，八百张三几个月饼，过年皮巴了，各是修，他的开巴了今年我用阿切菜，预防八百张三康去吃了米年，开一八百了，大姜切片是姜龙就切出了，人民啊，娘们脸汤缩到囊去。 八百年在堂，轮中八百皮年三个开不锁机，八百年团圆菜，预防八百张三康的皮年，人民啊，娘们脸汤缩到囊去。三年，他是冲给娘真老狼，我大昂脚松，录制开巴了，来我也估计，初期松啊，积极给。

0: 我就住到你家里去。你去看老师，表妹子去那啥去？俺舅妈妈等这边些个饺子，玉米子托起林皮学院去。好嘞，前面的你什么？你去，俺教书学了不赢。好嘞，程月月，教我们的爹那个教，忙说点过去的用嘛嘞，教教。
1: Let's。
0: 玉米子，俺是家里的皮里没新的金沙鸡送上，咱们这些国家要嘛的。
2: 出了龙背不回家别的，俺做妈妈给吃委屈些。
3: 对，大老弟，养我叔叔嘛，大老弟，养我叔叔。
0: 听委托，托起林背接管要嘛的。俺做妈妈疼心不？出了龙呢，经常睡觉不的，热嘛的。
4: 大老弟，
0: 妈妈不依那着，婆妈依那着，看到妈妈一边说，俺做妈妈给拧着的。
3: 我养我叔叔嘛，我再养我叔叔。
1: 给我，忙些也快。用嘛事？你快用嘛事？
5: 没用啊，还得我事。某些住的交给俺让爷当个大去。羡慕多，上下没当妈的，快拉空大面子，忙做土皮不对。忙做个让曲江家，可大要求的。阿家彩萍，
1: 程圆圆，阿家彩萍，让杨我西来去，你出去去的。用嘛事？忙做个让我辛苦事。
5: 你让出去清贫呢？今晚这些肯定是给不起。一年他就俺就过些些白干日了，当月他不带拉出去白干脚面子，你要空大大下大单用嘛是？爹妈在。爹妈在哪里？就是我用车给看病呢，咕噜先去是。他这几天就是我用车给俺让街当个单去。一年空给没给俺也没看个嘛是？
3: 陆天王在边，让给长马前面病呢，连个车都也要嘛是？爹妈在，让给空屋院子能救死大学不是？
5: 让给忙做业务的妈妈司机来锻炼些不是？忙做个让土鸡林边学不呢，危险上不是？让当地队那边边切不切不到，没给别帮着，主要有嘛事？没事呢，大家让俺是妈妈个同志不送走，没空空没去的。
3: 主管王那个杨氏孙子，阿家彩萍，让给忙接的困难，请他妈接不接着的？之前的亲戚朋友给让你接困难当司机。
5: 彩萍，弟弟让没接托他嘛事？
3: 听俺做妈妈司机锻炼下团大事，其实空姐们工作些把吃香的，俺屋子些困就住死了，你也见给我。
5: 嗯嗯。
3: 你不做，就让俺做妈了，俺就伤心痛快。
5: 你上学。
0: 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 咱们也是个，咱们也是个。啊，罗达，也是个，也是个，我是个不能没到。哎，咱们也是个，咱们也是个，咱们也是个，咱们也是个，咱们也是个，咱们也是个，咱们也是个，咱们也是个，咱们也是个，咱们也是个，咱们也是个，咱们也是个，咱们也是个，咱们也是个，咱们也是个，咱们也是个，咱们也是个，咱们也是个，咱们也是个，咱们也是个，咱们也是个，咱们也是个，咱们也是个，咱们也是个，咱们也是个，咱们也是个，咱们也是个，咱们也是个，咱们也是个，咱们也是个，咱们也是个，咱们也是个，咱们也是个，咱们也是个，咱们也是个，咱们也是个，咱们也是个，咱们也是个，咱们也是个，咱们也是个，咱们也是个，咱们也是个，咱们也是个，咱们也是个，咱们也是个，咱们也是个，咱们也是个，咱们也是个，咱 俺做大的，我咋一的？
1: 三姐听见了，省中年家进步双子，光不去查去。
2: 年我年过春村么说，没记住了大锅头的，没不错的买呗。三姐听见就吃锅汤喝的呢。

0: 내주니께 타유히 말봐.
1: 녀사쇼, 녀소 야쇼가 별마 담아도샤. 계속 콘소 매드 개자 고고 챘다. 가서 그때 쇼래.
2: 녀라 면도 먹여. 네벌로 뜻이 야치. 계속 콘소 매드 개노 파르코치.
3: 견조 개면라로. 콘소 매드 개면로 니도 차고 다니. 넙수 키르죠. 콘소 모토 소자 모녀야 쓰였으라.
1: 렛.
3: 왜 왜? 알레고다. 송마다. 송도 담을래. 매대 고마치.
1: 렛.
2: 머지허로. 샹이. 나지
3: 木子主角打过他了打过你工作俺觉得他的脸色打成就靠着先了嘛别用啊这就便利用工作打着过节木子主角账号了俺做梦想你出给你孙提说得人中在你本案错了讲究的梦想主角顿具节日如果等不你结婚说了顿具节日是这
4: Lus
5: 是的这是我母亲的这都是小朝伟自证的姑娘所有岁的事情姐姐没把能进来的开车他这自证的所有的出去打不过谁爹妈在地铁上去也没得我们送了我的地铁上给过去没拿啊用啊前年自证的事情连续我的张国涛比给你是三百块钱多哎给过也没多
4: 对此这些我是用工具人事解决的我养三来三做了没把好苦不远的日本五十多人过了天用三十一个月时让给三十多人的那你可以中央你不做对怎样看这没把一年他就流动起来却不扎起过的写卡不有的你得呢可以叫个流动起起过没见过的这所子让东南看最新嘛是
5: 이네규정부구터매봐이네지네버워라쿠요강조당구마치가미치우시야도초동원의야구도와주의사회실수구가잠티디르시야다조아랑수구가그뒤에내무나참크기란조스시고중웨어나나죽매나죽매라 용아 다주아 니참 맴스 주도 가르치기도
4: 우리 고조상매 높규다 시고 고시기
5: 근처시에도
4: 근처시에도라
5: 시에다
4: 哦，你给不出所有说，俺就可对着我去个些。既然管不起的，民族妈妈工作单位、账单别别嘛在，努不就去个。俺就做小工地了不？一年两个账吧，管最些。俺就你的秘密弄到的点子，俺就慢慢是的呗。
5: 让俺还是幸运。他等俺让是结果压的，没去业务店压的知道。俺就钱不藏么，如果钱都是吧。
4: 이네如果钱吧特别了点过的，工作谈过那些，提着下达，生意弄不起那偏好的投资。
5: 俺是大把的，对不了的。如果力气多是屁股是吧？哎，出去前面三里呢，这边你们那龙是就前边，开水果，碰到坏个，弄丢钱个，前期下锁呢，俺嘞，看不见钱要特别点要有。
4: 이래라 수술 예약 요제치 고중에
1: 레스
5: 뭐야 저도

0: 고발레도
1: 팀이제 동야미도
0: 여자들
2: 레스
0: 진달아 디규르 추동 소르베
3: 디규르야 추공 보시라요리 리게블야 쭈르슈 장 보시오리 오리 녀랑시오 장부디추 처주리라 크디시라요리 더도 대진배 팀을 죽으다
4: 경규치디 녀토뇨
3: 대진배
4: 카곰다 슈제 모두 카메르샤
3: 컹리게 자단추 러제룽교 체브리 키란 중원에 두고 냥요르다
4: 어 딱다시 진달아 내 기란 끊으셔야지
3: 영아 쉬

0: 피자 마셔. 나무 피자 내피.
1: 나무래
2: 정모, 랑가지. 아, 지, 시오마시. 네 아르샤비. 아레, 강베. 능이 다와주바 랑지조다님도 롱윈의 용배 마마디디 강바멘디디 강바티브리마도 케시 골티나 다시베님디 샤싱마시 야 부르자 부르 딤디지 가자 부르 진지 찬스 겹사스나 니랑 딘데 잠시지 자
3: 나야 중미
4: 세 세버클라 고자르 피산 메바 부르야 테트
3: 나 중미 세피 뭐 중화지
5: 세버클라
4: 세버클라
5: 세버클라
4: 세버클라
5: 세버클라
4: 세버클라 세버클라 세버클라
2: 你 look young and normally be.
6: Just in your bed,
7: just in your bed.
6: Say, I want to get your heart, yes. Who
2: do you draw? Did you, Yumsang May? Now, so soon get an amalie, but how go you there? Nama, you may say so, your bed.
6: What's that? What's that?
3: Joseph, la.
6: Do you return the bed?
3: What did you, Yati? Kidania. Come and say, she was some too.
6: They seem to be. This is your mother.
3: My young lamchin, you must be. Napa, Lord, and that.
8: 这三个了你送上三级的给让给头头的这男的那是怎么行的啊这别骗你们吧那么天是吧
2: 钱的给这不刚出去去给这名字你是老板吗行了不要的哎呦这些也有你给俺这送上我去那么去呢让俺这送上给你家差不行你也当得让俺给你家

0: GD 부리아진진 샤스케 뉴지 칸살 주비이나 니 가게 시에마요 시에마도 샹아즈 송장가 된테 쿠르쿠지
1: 세 저세 아야 주
2: 세
3: 샘
0: 허라
3: 샘 허라
0: 샘 허라 샘 허라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나 강저체네 렌니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둥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칼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뇨고윤구 토낭치바 서동기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수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최치바 디탕민别居람털와 신别캐수야바 지조기초외 궁지야바 캐시 키랑겐수레군탕 지조편디레군 롭자 맨캉 키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쪼내쿨공탕 레군디레둔바인치 인달 니바투 디탕 딱제 치고 케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쿠 나와 소기 네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고 강변 남기 쿠류라 인달 기공 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지구라 장자 투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류 장자 균형 치바 쪼내 쿠공수 고용이기 럭주 직체당 지구 지교 치바 미게게 최대나 토낭 치바 합치게바 암 로게고 장쇼캄 라베 춤미 카나게고 로숨 옌키 응고 컵게 메베 젬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 컵게 뿔 뿔무 치고 탁바투 겐군 추르

ཁྱི ཕྱད མི དམ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폐지 용주로 도구로 다 갑별 제도 망설을 긴송 다 갑별 제수시로 당대 당기 망빈 세주기 탄성 망조라 편바 대외 야바 토바 제주타 지배 셰프슈 지지기 최준 센데 여기 멍시 정신 타 군빈 정신 타세 정신 지역이 망설을 갑별 제도 현대비의 폐결 제수시로 당대 여기 멍시 분카 칠리 젠타 천년 진기 건축 전당시로 당대 여기 멍시 차차 뷰다 공비 용주로 군대 동주 토르나와시 李 장관께 개용 멍시 제공기 카디 표절력의 규배선으로 탱수부 초춘 개용 멍시 제공기 멍시 레전타 표기를 좀 걸어난외 지계수지 시진핑계 가급 계정의 공동타 듀럽사르비의 땅의 표정 지주라다 통계 타지도 체크라 시주타 남장 멍위 신대모 송기 갑별 세수체로 당외 멍시 표절력의 총재 사바통주로 군대 뉴딘 TV의 제송부시 李长官给表了卡电绕局的切伯提尼当中央给当他结构下下狂别动员既用了西的南为特殊切进是银蒙西雷顿尼蒙索塔蒙森塔这我同时约别提尼基座组中切别他用人形塔西泽人形给雷顿是银蒙西天给表了雷顿亚不足个性西泽丁松塔蒙了出去错我年个国孙狂别动局了军队这个贴蒙西给给女抗议动局尼 平常舆论地归了松脚塔比大狂别用脚了协助主角表给蒙水电子切入动脚中华美丽集团错别都是电不足的借给浪着铁金时间银别推入萨尔别当给平常自己拉到了团结切入了团结铁金电源我觉得人里基座人路停入间西泽产的温脚了突厥塔错用了女秀短别高泽罗西亚银 借用蒙西铁公给切不西给从内拖了东革新我觉得人给蒙西铁给表决了给做内了登进也不切的蒙西给女他表给各国的命令看的表决给来顿卡顶地出发他蒙索雷就他金宋切就铁同美美色的自己的蒙西雷给出去现实社会预报他对内 特别内的批不断的接受给多数归拢前的平常表达狂别用久了带脚的奇怪 中华美丽集团所谓独立电不足别足地堂堂不如这套蒙西协助的电力美丽看我拉招用他别人娘们这些投票了关键东归协助不是深具机给公司顶住前列表决列顿给娘们秀极度对托人不看给列给给的年轻前列解决了各地协助前列当地表决了新建他创业的给蒙西表决了铁三年铁然给表决了拆过那就给把他 若觉得托给给南长看给蒙了前天前给托他们他团队的求我凭着团队给人气给据南京给别人他兄弟给南水托过上头当地不他行进若觉得托给给我的给绝对冷不想的接受曾祖他给住曾祖给南长团队顶地前去了七顿七顿凭着给人给人都他南京给人都 蒙西选蓝铁人都借他为当的杨塔别四顿里借他往丁祖他拉到了切托蒙西电动他破了偏吧忙了偏行米线车别加上忙上周边蒙西表决列顿铁拉连塔迷蒙陆剧借给崔港铁托把他蒙西铁光给卡地表决列顿铁给人三百托里比罗滚地东归写送不是从对托表决了新建他创建的基础增组给住增组 Roger Tobias,

0: 나와서 소주 하나 피다. 원투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톤에 이미 십제다 냠리 낭초라. 유파 나다 나와서 소주 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시 전에 깨라. 데르기 나와시 진이. 유파 나다 나와서 소주 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칠레기 십주 톤에 깨기 나다 나와 내들라 다큐 진이. 유파 나다 나와서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제국비 유인. 나다 나와 내들 칸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 낭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양재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양재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1: 신의 뮤강 변종 예란 뮤강 뮤뷰화장 고르 통조로 예동대 변종의 냠도 뷰제 토베 피제제 뿌리 중국 신의 뮤강 변종 예란 뮤강
2: 야미 김비 넣은 티브 메프타 고나 구유콜 소기 야메니 춘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3: 예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산니 하스냥첸람 후캉맨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4: 홍고사디 뭐네 챤나멘다고 뷰 야고도가 디주제 야고십도 양고 야
5: 주주디나 잠보 야고 찍인다. 링고 딱젠 한고디 빨라다 아무라를 피우이나. 혼나니 선바 가보 용부 맞제. 고고 년과 여부 능시 선수 용부도 와.
6: 우베즈지신키자취추구티니 퀴즈고나타 쇼로 가르고 치토기자와 지모소 자신 망불레 두링체바식 인비 디탄키 자취기바탕 첩지 키기 우자 다경체비 토글로디 우베즈지신키 자취추구티니 지신키지 망불레 두링체비 치망아보미라 추신나가 망신 자취추구지 추신용라 지비 토난드 탄데카바르겸네 앙뉴낭치 금중니 뉴치 치비규인라 자취추구비 요제 차장 지경비규인
7: 지신기 자취기야디 야고스도 자 최교 찬능란조 고마디다 진짜 친민도라 치매인님분도 최대의 야고치니자
6: 타세 우베즈 지신기 자취디네키 탄다 자취추구바 고르십주시구타 고수구레 메구진 닌다 총가랑원의 피겐기 관주주 림부메바 쓰리기 우저주와탕 당경치규인 고니라 디탄기 자취교바탕 우저당경난구치 우베즈 지신기 자취교바탕 저송디네칸라 피탕 로지카바 레고게 구치 추지송아 직직게 추지송아 직직게

다자 여슝키 유슝더비 냠가위 담렌 젠종티나 통주 메루 대다 군카웨 겁니 기참체티 상류치가 알레 망웨 유부비니 속차남나 세리 대외 망와 코듄치기로 저지 제바탕 총 롱부 우르투 당시 캬베 담비 세시 체모루 깡기수니 추직 통주 여부탕 Gyangni, Songjong Kyu Nangki, Kenden Sokja Ki, Chesi Yimbata. Te Tongwa Zamki, Jie Misi. Gyangki, Gochi La, Ngama Rungwa Ta, Putong La, Kyongbo Yue, Tixin Amjo Zhongar Lang Yue La, Bundo Mok Singe Wa Xing Yue. Gang La Tang, Lu Me, Tixin Geba Ta, Amjo Nang Lo, Kane Zemu Changma, Garbo Yimbata. 特东给熊土不理差不行约不天你阿美帕都信约不他阿美顶不从哪本着约不行铁苏拉西部中本不他蓬不里中巴扎特不约老百南外苏下至古里一匹约不他 Kemikba chung chung xin towa tang, pongbu seng tiongbo xigla, ngun zin che chokbe, che yip che chue chenpo dien yue.

디칼 제 루주 체외 심세 최투기 아타슈나니 지규리시 인라 소자 중춘 디리니 제 체가외 카세시기 대외엔 로바처로 따두 지구 디리기 고나 괴베 뇽다 수디요 테르데 제란 로바처 거구 첨부 제지 제리 캐주딘 더 좀베 로바 최장 코 펜바 첸시라 찌기요 심탄 심바 튠베 추탄 야메즈와 셰바디니 남균 추지 숙지기 로가라 되어버시 임메 원장 테니 안전 지 지동토 배추 제장 미상바 예네 통미시 제이 가마제지 책 항보는 유어 동미시라 남이 안 냠도 쪽바니 건제 소뒤기 금시당 자와 계시 믹스에지 내주 말아치 사자식라 댄자 초와 개와리 지르단 내부 재미시 계주 믹스엔 댄바식니 젤라 예제 뉴바 첨부 댄베 동리식 여바티 我们先去动力冲冲铁档门召完他呢顾大中怎么样恶心他从查找卡这个这一动力你这点了孙娜给我打图难为干哪千不点写去这一动力铁档恩巴你 건제 소두 크루타 인제와 탐섭유 제니 서버토제 미니도네 나동 파티 사두 크루 초네 지기 예베 카세 하장 근부유 피규르 튜유 징부 체바규 제인 그 축자 존도 뉴세 퇴부 총유티 제왕 나루웨 징워타 게르타 초도 나루웨 차와 마겐 나루웨 갸초와타 샤네 돕진 추바체 대다 상마 나루엘이 뱅고니 속찬진 지토이 마시 제대 모도 중차면요 바시 유나야 코츠여부 여부지 와뮤지키 속자 유도 쪽 트니 엔젠 고르 유튜브 트니

원장 두유 토간 서구유투 셀모시 차디 수글라 마르포 인데 민테다 토바지 테나 서구유 면자와 베수 면자와 여바 텔레 차텔라 미츠 신두 가보치기 여바 슈기 시엔투 세르모니 푸르제라 장부 미뒤 따두 사딘 코나르 조쥬에 체네 뒤기유 니만 슈 참수 세르모 장그 주부로 제도로 치기 대화 대부인 권에 내 기부식 최완 로시 대외 니라 유르규 터티치 카구심베 낙초토 니메도 지체네 리시 쿠시미르초 디니 정중 감기 속차 제외 윈잠키 로메티지

Chanyum sabo to zhe mi, xie dong la xin bie, si zhen lo xu, xia wa qiu ga de xin jin rin bie, reng jun song jong ku ni, pu gu nian ki, su ne ku che xing zhe. Zhonggo ro, nye ri du yue ba le. Pu gu nian ni, zhonggo ro mi se tu yue bie, sok cha ri xi yi. Te yang si zhen xing jin, gan zi pu ri rang jong ku tu, nian go chang, nye jie zam cu du qi ji yue jing. 대다 정규 계급 정부 담보 송경 속사지 인배 자체 의리 공수도 디게 미츠 녜야 내리 송켄티 잘라더부 제통체라 탄데 파르투 나외 자체 속사디리 제바는 진네 뇌 자완니 기기미 사토로 강투부 법 예지 녜야 미자 다장키 바규치신 강제도 가제 첸부 양규치 디민초워로 다르가 딕차르 유기 니엘라 추마라바르 닌카시에 송신 타니 강워기 강소세니 공예 시주탄 류주커섬마치 까미이 공유 링슈기 년치 닌카시에 추마동와 도루이 겸네 되토 게나 콘조르 사듀 속차 난키 공예 수슈 체슈기 속차 겸 쓰기유 태양 초시 3개 신도 젠기 자간부 켜나야 자간부 디타니 딱다 년기 군슝링무 세리 조티이

토간 유토 년체 르부 지무티 쿠르 거루 대자 신도 교부 예배 자치 과배 응주 예내 통주매 년가 체제 권수 남신 전주의 Songjong Kyutu, Miri Ta Nieni, Jogde Shetty Ngang Tsoshi, Tumo To Rengjung Kamji, Chashe Shikdu Kyuruyo. Teyang Turab Nishubi, Lurab Chukchu Dunjubi Nangla, Miri Ki Chokyu Beze Te Takbe Genki, Nien Diri, Gopsi Rin, Ganze Kyutu, Zadong Nien Kyarawari. Wenjang Songjong Kyutu, Sanye Tege Chungmi Tsui, Charwa Chudi Wala, 年纪局部内都的母体被突破穷越。年纪世界热素体可以所地区撒掉丁格的气象困作。米里塔仍旧看你西顿娘内切别登于日母系绝把大头囊。

정근이 키리기 속자 임바타 대키리 속자 숨주 서주 최연에 소본 치슈기 지기 정기식 인두 정글 임바니 비 송종 속자기 최수 주유 안수의 균도 랭웨 정근이 지르단투 정기 겨울라 코아타 정기 동중 링웨 칼 낮은 모두 퇴시 암소 종의 랑유 바체 텐주 지노시 암소 상라 치원 노웨 칼 시가 줍지 유주 첨부 예배 세팅 펑림기 제모 내배 속자식식

0: 你不听见大家去吵吵，等到杨哥去就要看你呢，啥卡吃鱼？
1: 怎么说？我来年了，让老子教育，一年来年，你最忙啷生鬼？
0: 上头去年那把给教育的年薪鱼，一年年再低，年一点之一。上届年节那么大笔呢，是是对人们的，这还要得？
1: 年那边那早上我们等个月，保姆部那的，没事啥不算账，你最近这年听你托牛鱼。
0: 连日几遍，俺们去生产去的。
1: 내가 딱지 양교 제주시야 내가 낭다 매자 살고 있다 년초 채부채니 맨간에 고고다 텐지 서고리스럽시야 오늘 채는 긴지 키우자부지 타무대 년체 퍼부시다 고웨이 탕기 내가 능미 샤르삼자시라도 캐시랑 슈도 개비는 근처시니인바 가시 랑암자마시다 랑가에 갈수 있는 년신구유 샘자먹어 니야 고소당도 삼자도 염자비 타무대 탁주 근처 채면 호란 수수리
0: 没事，那保姆给我拿自己的，没干爹这边去吃火锅吧。顾伟，啥你不给我个新的鱼呢？钱不给人家贴了，咱们两个是等给。
1: 我先到去查。
0: 可是咱钱不给阿弟，给哪个年岁跟别人呢？年岁都我那让他吃花有嘛事？咱现在下火也有嘛的？怎么啥？咱年都有嘛的？一年上个我那什么？
1: 俺都做少爷。

0: 继续。 주도체야,전다신다유나.
1: 어, 멜.
0: 전 내가 꼬르깁슈.
2: 자. 띵원에 내바 사람 담당하지. 세자. 자.
3: 엠지 샤도라. 주저님 뭐 롭준이 하고 싶시. 제마 연장선배 막고 치료해야겠다. 왜? 니랑 기시다. 고모 중에. 멜스 샥수 제제 내 주다 하러 봤네. 돈도 맹안하라. 자 샥탁 주여도 와.
2: 쓰고 그래.
4: 야 정마씨, 내가 한 꼬리야.
3: 이랑 대야이. 감이 누구야?
5: 나야. 뭐는 뭐다? 내가 이렇게 하실 감매.
3: 나고도. 사미신다다 현정미도. 권다지랑천대자 그 숨겨지 감독아
5: 그 숨게 학삼 큰 매배다시
3: 경공아 엄지지게 신유 민니기 지제 그 숨질래 요마리스기 태모탄 오랑 톰내지 나 베트랑 심쇼스
5: 비야 나와 저버 셰스 딜레 나와 저 셰이베
3: 장카르니 뉘네 니 셰쇼 이랭은니 무엇소 무엇이시당가 예민을 부셔스기 장민아
5: 정아 하도 미다 미파기 저와 사디 아라디다 차리 가세기 규릉 샤미네 디스기 심부여지 정아 제 통비이나 심부켜니 요마지
3: 나 유입디 투수이 니가 리제 랑경치기 투수 신탁수이
5: 가봐 마님 가세
3: 탄다 계시슈디 라이다
5: 왜 용아 쟤는 도스네 토이요 방치라 나 투지메 나 좀 뒤에

0: 왜 라이트 액세스 기업 당아 공부도 아래 어 이 이거 나 공부 좀 하고 쳐봐
1: 장교씨
0: 장교 신고로 나 동물 제 내가 친해 돼서 내가 좀 보다 쳐봐 이제 마 장교 섭취기 쟤는 아니야 좀 보인다 제마 좀 줬어 함세 제외 진동 내가 못 봐 쟤는 나 그대로 가고 나 참고로 봐
1: 喂，小小，
2: 赞赞，俺姑娘现在是很急，年龄大了，人家当家去就这边，人家还恐怕是听见俺们这些吃的，年龄大也经济些急，推给经济些边呢，俺年了过过大头嘛是，况且蜜月些的，这些都疼疼些急，满场是不是多啊？眼前的经济些急，
3: 俺大应该嘛的，说说俺们家嘛的，
2: 啥感情呢？能大没多啊？年龄了，天天弄大油嘛是，眼前的俺们这的绿叶也看得没多，俺们这边的看你也没多，都是，上街俺说不起的。
3: 找不看钱我这。
4: 永安，你也找，俺们这的绿叶也是钱多钱，我对不起。
2: 永安，钱可把小心点。

0: 야, 샤타도 내 가르치기.
1: 암시도, 암시도라. 난수 갤링라. 맨카 대협 태웅타오시. 깔로 디우민도. 야면 도스난다. 니에, 니에, 냄새 날 수 없으며. 니에 대라제대. 부르야 주무요. 개수권다. 갤링라. 직 제비는. 람산타도 제아오리. 암시도라. 진짜 신나 용그리베.

0: 让个家用吧。
1: 코드 라탱기 자자기 샥주 제베
0: 야주
1: 첸드랑 첸부 교구 맵제 샥주 시야 여주 뭐
0: 나래네즈 나래스 앱싱 그유
1: 구웨이 창고시는 은이가 앱싱 그리 라낭다 매바 삼량 교단은 용구 집에
0: 아 생왔어 나던 돌람사 돌로 지제 내바다가 조유

0: 벌어 미마 경계 아차 쇼쇼 벌어 코
1: 今天么离了花铁索
2: 나는 갈라서 같이 있어.
1: 겔링라. 나나즈 폭시 딱지에 양교시 나는 용도에.
2: 나 딱지 제사네 양갸치 오르베. 나니 양스고시 카리브 그래.
1: 수이케라는 게 고고도. 만주 양갸스 딱지 제비는 로데요 말베. 창미케라리 야야시. 장치 등재만 난다.
2: 로데보. 솔로데보 용그래. 나 나서 가게 매봐 낚시 사업 가르쳐 오래 하야야 지기 위해서 난 심지어 너무 세지 기회를 앞다 교수 장하리 야야 지기 죽을 집에
1: 걔네 가르친 거지 네 된다 로 하시버 콜로 맵 디제 만나는 형도 왜
2: 네 콜로 맵 지기스 자 장게 걔네 이렇게 세단 디제 집에
1: 걔 링라
2: 지스 지스 당가 랑라 치치 시엔도 임도 람사마 조로
1: 마 마시
2: 마교
3: 林之晓，
1: 啥？我以前没说，给林老哥，保险当前那对没多，今天你看得清楚。

0: 金玲啦，啥工作你啥子？我最拿都拖不住住住死。我们要俺养家大姐去自己，养个英语卡些吧。金玲啦，既然俺俩俺家妈难的，你既然了三十多岁了，既然能自己，你不忙过，你多牛鱼。既然我那些病呢，能没什么这些事儿，都真能有些。哼，让些操了别人。哼，既然俺公婆是牛鱼呗，其实你们自己内孙老病呢。
1: 키랑은 응소 몇 시에 넘겨 이르래. 마세 혼자 뒤뒤 우수 겸내 집이 있는 곳이. 말게나니 편도 요마시. 당기 키랑 밤 응위 위에 통주. 다오는 키랑가 수수 밤 몇 시에 먹이 입제 소개해 주니에베.

0: ngā ngā sī nē, ngā rē sū dī, ngā rē sē shū shīng kī rī sē shū guā, nāng dā mdō. Yāng kia dāk jē jē wī nō, mē ngā ngī sā jī tūng gu dā, ngui chō lā dā mdō, rē mā rē.
1: Rē rē rē, tū mī sīm tē chē pshī. Rāng kī sīv chā chē dō, rāng kē kā shū chā kī, tāng shīm pū chī gu chō.
0: Tīng chē chē nē chā pdō. Tō tū rāng.
2: Lā.
0: Ngā yāng guā kia guā jē. 닥제체주네 카리비 그래
2: 지지 너니게 노스 노스 지스와 타리 샤준 친조리 키랑게 포트 여제스로 타리 엄지 주니어리 심도 켄뎀 릴라다 응니 겹라 시다 티제 쇼시
0: 그 좀지 가시 니 그도 담아 띵소 빌라
2: 니 그 좀지 시메 니 상모도 지리 루스다 미마디 슈쇼나 베도 나 창고 시라유다 키랑 슈교
0: 요 뽀그 지리 啥情况嘛，这边？
2: 呀，地矿打个啥下下？颜色是不是那边？
0: 啊，没。嗯。
2: 那地个话下不着。
0: 团结你吧，团结你吧。
1: 嗯。亚龙的。
0: 卡这个。
1: 亚龙的，阿姐。
0: 呀，明天你是去别个了，亚龙是卡错了。

0: 야, 저쪽 오라. 같이 서.
1: 엄지 꼴라. 네 논두 쇼스.
0: 같이 와.
1: 네 메라샤. 엄라다. 엄지 까올라 쇼네 뭐죠? 그나니게 땡땡시시 덩그리. 그런 경우 로봇이 난다.
0: 저쪽 엄다 맞아. 오글라 쉬다. 랑 같이 봐.
1: 나 토가 잼저가 친비.
0: 같이. 저쪽. 토가 네 잡시라 요시. 저만에 수수고 만졸라. 셴스고.
1: 셴스.
0: 오글라 딱다 레다셴스. 네 새로 쇼. 라니가 나이 좋아.
1: 레스.

0: 암주구라 라가치가 연봐
1: 저쪽에가 메세로 쓰기
0: 저쪽에 도박과 여시 예체로 제가
1: 뭐 저쪽에 세세리 다당한 이슈 잠이 맘차자
0: 참에 땡길라고 치사지 미맘 참에죠 디간 차주도 스게샤 계속 마리
1: 잠의 입 제비나 레친 기름기 뉴브초베 마세 선규 사시디 미뇨부 쳐시 심주 제바시나 갸지 갸주 나서 상마 레친 기름기 뉴브초 사 쳐시 착시 도보다 닝다 레베 착전나자 제자랑 우비나 도기에 마시 무지 샘내상 도지
0: 上天，俺最念念，那才这不辛苦是吧？我那现在上班了，跑阵地，突然停这列张，俺最面具鞋吧，兄弟鞋皮呢，就特别热，什么起来有谁？你还过月，他现在钱呢？俺就俺钱而已，点点的要死是不？一年。

0: 아주 매간에 MTT 락다 치고시 독도체는 생각하고 냠래 치고시
1: 어 이네 꽃을 무소
0: 더디제세나 콩내 생각하다 친내 생각 음지 네브치를 믹제 님도 주시되니 셉치워시 코다리 링제고라 샥슈 나녀기 음지 연빙준시 음지 연라 감사 음지 연라
2: 음지 연라 감사
3: 어 쟤는 아까도 시인다 네브링제고기 젠디 포디규레 계셔 네즈티데 인두 녜체나 포자동네 고고기 카세셰비노 포디게 참고 오리
2: 라 카리 포 참고 오리라
3: 딘데스리 구쇼 링락이 젠게스디 믹세스도 마세 포무부디 협체모 손상 퇴응도 내주디 포시나 톰블레 접시라가 제도 제장 참고 비나 댐슈르샤

0: 장부 씨, 너 사치디에 시리오리. 시다.
1: 콘미 고인 앤도.
2: 콘게야 주는 용품에 속이.
0: 아자자, 드그리.
2: 드그리 속이. 피다.
0: 야비다.
2: 감사.
3: 식실 페베.
2: 올라.
0: 올라 감사. 나도 미소 장부 소분이. 나도 미소 장부 식실 페니기 기원하지. 그나저디 세드는기.
3: 거스위.
2: 강부디 닝짐시라도. 기란데 쇼제 규정류 태서. 롱아라. 롱아죠.
3: 미름아. 로 야락스 데브르다.
4: It's amazing.
3: 네마 카바인부 데즈체 탑잔다 상주 매자 뜻뜻 촌이요 마시 마세 로마님 숨어 준자 야가 티고껴 군거 하와게 부지 장슈급러 캄베 나리 캬과게 부지 탄다 시슝기 로교 제제 내도 참어 탁주 주무다
2: 장슈급러 캄베 나르 캬과스다 티고시 기랑게 공신한 도도에 이니에 탄다 시슝기 내도 참어 탁주 제사 없이

0: 같이 했어. 뭐 이 입장도 갑시다.
1: 야, 자 로리샤.
0: 아자를 감매 배.
1: 장기 갈 생각이. 아자 니 진진이다. 팀원 아자 매피는 나치게 로주시가 도통마시라. 디딘디제 요마시.
0: 저는 이제 거짓 못써. 뭐 집치고 하리.
1: 치진이 예체도에 요마시. 아님 더 든다스 봐주다.
0: 괴배 니슈 이거 되죠.
1: 그치. 중국에 약해 신도가.
0: 이거 진.
1: 자. 허씨 장파.
0: 아자.
1: 마제 유시.
0: 마제
1: 유시.
0: 정회.
1: 어디. 정회. 아 씨는 진주. 나이라 씨는 진주. 대비배.
2: 대비.
1: 아자 장 안 한다 매. 장게 유여러 개가 다 매야 쓰히.
2: 니네 제 왜 없이.
1: 되다. 정회 님 제치. 장파 님 들으시샤. 가로 이베.
0: 어. 처음이도 처음이도 부사디 니에 자샤도 니네 괜찮은 거로. 대상아 자샤도
1: 배라. 자샤 저 제가 잡자르기.
3: 小慧长呢何姐阿姐啦康桑康桑你也是露出带位时一年等于我阿姐是不是就让给谈的露出啥时用啊前的露出带位康桑对的对的呀给点小时何姐你也请我要去
4: 참물이 사도가.
1: 지셔 연배. 경시다. 네대다. 아자님도 대우히.
4: 야, 됐디.
1: 디 연열 될 주시.
4: 제.
1: 중화다니.
4: 중화다니. 기대 대우다. 쇼회게 야우스되샤. 갈리 좀 깊도.
1: 지셔 네대다. 그제다. 쇼회 디 연연기 기가시 은이 바르자제. 참부라 아휴. 참부메 가려시. 시술로 부고게 가님데 아무도 그 도시리 숨도고에.
5: 阿家人大姐小妹呢，圆圆快要学是吧？
6: 是是。
1: 咱肚子呢，俺们老大做不么学不起啊。啊，让媳妇别，让给他送张空的书不打。用啊，谢谢谢。
5: 俺就在仓送啊。
1: 仓送。
5: 哦，郭某总，哦，下不下去当陪着？
6: 啊，赶紧买的，赶紧买的，你来过。
1: 他都是要学。
6: 我这忙着接，用啊，去找。
5: 要求他，要求他。俺就中间当你来送啊。
1: 呀，
4: 小叔嘛，得给一打。
1: 对对的，圆圆，给我对对的。
4: 你得看见没，得动啊！伊达，亚七长发，宝贝，想不得呀，哟，呀，关系，天天让给，给干了吧，是吧？呀，连不下
1: 子。
4: 好呀，大明参谋上司，俺是国总呢。伊拉俺做杯子底下嫁接，远远了中国这些的收益。今天，自然老远吧，可是收益。呀，伊达，中国这些的，中国这些的，远远中国这些的。他去。伊达，厕所的。
1: 厕所的，圆圆，然后是你住的。张先生，你也提着圆圆了中华大学部，他都给这些大学业余。阿校长，给那老远把个休息，要求，就叫他阿家养家这头边面对休息。
4: 弟弟，圆圆给中国谁？现在国事什么事？呀，弟，圆圆，俺们也找了中国这些的消息。圆圆，俺们那个这些的送没得过，你的，别送东西。啊，开心吗？是。你的，圆圆，俺做哈拉萨托。圆圆，都有谁？哈拉萨就是。
1: 光木总，他那个拉尼森纳了，你俺们来吗？是。
4: 圆圆，弟弟，先接圆圆呗。
1: 关注的嘛，他被上阿姆拉了。到着。你辛苦于，特地卡拉的大姐，阿达阿姆拉前面去读书，伊内克拉就阿哈尔斯姆多斯克什么吃哈里呢？你辛苦于，这句我那些呢，过年阿姆拉日，伊内阿查隆这边举人来了，阿姆拉没。 俺拉不着，没熬夜些的，去让个话语。俺那些草叶的，养起让个话语。碰见我那些呢，大前天我打过来的，去让养个话语。圆圆，听这些有嘛事？听我让俺们拉开车的，跟前有事，空开听这男的有嘛事？让个什么事情有事？你什么事情有？你什么定的什么事情有？一年去让住，年前都差不多有一遍。 갑자기 등 아프시. 보고 차는 집에 규림 로카시스모도 요 말이. 나 동에다 마키 휴드 아차 샤오유게 나 지도나 초키 셰주. 제자 다른 영원의 셰는 아차 샤오유 니 아무 없디.

0: 야, 야주. 아자, 롱말라 아. 여여 로친치 소자. 셰브 참 롱라베케지시. 롱라메. 로디게 나르. 녜 암치기 겐키도 무수승비. 제자 장기 섬시 제도 두고. 나오네 롱라메. 녜 아래. 맞아서 수수니 둘이서 섬비. 아, 뒤샤자. 소소 칼 제 맞다. 딩은네 주 갈라메. 맞아 상매 싱시. 디 탑시 메사지 뭐? 저디 연연 乔玉다 제도 워마시. 디 乔玉다 저와 요마시. 乔玉 보면 역시라 역시. 연연레 녜모잘 지쟁교히. 연연 길롭시 텔러 균 가리유네. 나다 장허기네 되시. 乔玉를 칸시에 요마시. 모잘이야 스히. 一年打的圆圆给乔玉一看那么多柠檬多下面呢推出这些乔玉打给这些用啊一个给点这样呼吸听这些东西三三不穷
1: 圆圆给听这些三三不穷
0: 小雨你去的扎拉卡尔切有吗谁你你给什么些呢远远给听这些的我什么时候看你有吗这事呢你信吗谁远远给听这些的远远给让大这特别不信息
1: 我什么时候去游？
0: 让学的。
1: 以前呢，让大圆圆捏皮个，不是带皮呢。
0: 钱的啥？
1: 天王从九千百接了，学校人数两个点，洗茶机打不贵，家长错过来，来了错，银行规定几个，俺就连过上去。
0: 你还是有些。让给孙姐姐把牙去。
2: 嗯嗯。俺做你们都操一夜皮呢，我那啥不要着
3: 了。没啥不好要的，广场个阿姆拉尔达。夜店的给你编组，让给儿给我们去轮到
2: 夜店特别要起这生命多。
3: 让给最多嘛钱吧，特别要起面包，肯定是新个人。让给孙弟呢，看了。이말한번지겨워말이용도해
2: 키나즈되면나네가르치내편도말이
1: 영배
3: 어야대기니녀석이요네지연수가친구용도
1: 영아
3: 칼님부치야주도수동
1: 어야지소수수암나다님도대니이내가내대대도에
2: 도탄대튜레제창마마기십수이
1: 아远远让他的切不恰啥不是我让你没见不能先给先用对
2: 哦哦
1: 让给他的中队阿姆拉你们都给那最沉睡对
2: 到此沉睡一
1: 让穷队去做拿出不起来有马人因为不想打理有白家了俺们那个让你牛人马赛拿了东亚的三亚行政行政参谋长这人人马人
2: 哦穷队你写了俺们那个丢钱给伢孙能人伢是第一个吃不得这样人公司最缺兵马人
1: 让俺们那个啊让穷队南京的草花感觉我们这学不来送给对对让巴拉拿了有马子啊让车间面盖住对不动让过没接继续让过来咱们下下撒俺们那个人有人不给外企业新的面盖留死
2: 哦对白家都是多俺们那个 제가 바바도 제 쇼죠.
1: 또다. 랑 암나게 랑 요체디 참가 되샤.
2: 아자겐도 진짜야. 마다 암라 참약체도 임버 녜 창신거유.
1: 쟤는 아케리는 용도에 님 가시 암나님도 대두. 랑게 암라 잔능 심을 집지. 여우제 계시에 시 경마제 용도에 아.
2: 근도지도 제죠. 여행이 못해 제스 왜?
3: 네가 여기서도 도브리.
2: 자갈레스스.
3: 드디 마시다. 네 강교와 기니 마매니 첨든 주로 제는 성비.
2: 네 비춘 제죠.
3: 쇼케오 쇼케오 쇼. 小雨，
1: 啊，有别，嗯，
2: 阿姆拉，
1: 你年俺读书检查，你这几笔给俺苦巴玉面，你远远的写下雨。
0: 你这想法是俺从前那年追吧？
1: 爹爹还苦巴阿姐，给我阿姆拉的读书也去
3: 过。
2: 啊，也是
0: 也是啊。
1: 不怎么让你们都丢得大个主意，我，
2: 嗯嗯，
3: 啊。好嘞，哦，俺。两个多岁，你要注意的。子言，等到河流内可把给不着。
1: 啊，老陆，让可把注意一把。
3: 海涛才要注意，我你所住狗狗过了，给小雨。
1: 钱呢？俺们是弄这个这边。
3: 让花住。
1: 两个注意一。
3: 钱浪小姐，用啊，你们都住。
1: 用啊用啊，阿姐，让等到河流内俺可把给不着啊。
0: 用啊，给他你两个钱去，给啊。

0: 예제시 대변이 오늘 항상 하시도 디나라 가르쳐 쓰여도 오늘 이 장가 소주님부터 통주 휴는 마치시 신놈 얘기 소주 해주 송진셰베 배순실이자 等到 허가날 파드들 개나라 통공배 신지 첩부든 저게 주버시야 마세 삼아 어리 준신으로 동아 라삼도다 로야스 주워시 아 균전 부자 매바 냐사시시야 제산 예제나 소주 예비나 약속 주는 허가기 지나기 고급 삼아 이마다 하시는 야 없으게
1: 섬수대 님이 되요.
0: 전도지. 현재 삼도 가비. 예수님 대표 소비스 너무 좋네. 예 바지제 삼에 혹시다미. 아주 늦게 지었고. 아, 기계 체모다. 락십조. 초대 지슈니. 소소 레어시 유스. 보나 비게 차리나. 디네 유고 페이지 시무시. 봐. 소도 람드조. 소소 소르준 탁시. 디네 아주 뷰리기. 현재는 저 좀 지지. 나가시나.
1: 장기 수녀님 잠도 가기. 사트 삼르디에 오시다도 디체시다 마음배 파르다 니르제다 제주 파르 삼부시게 다 제유마시 이네 라게시아 케완다 치모 데디슈 도도베 아
0: 디아니에 케렌도 마소라 이네 예제나 게시스 중게 르브메베 토니 코나조 차레나스지 수 디네 코나조 수베 튼제도 수 송로 제비나 디차와 하 삼부시 마르베
1: 이런 게 교직이 세종 수대 년의 수유를 덮치 달로 채워 이내 소환 결국 채워다 기왕 다 처마 된대 줘야 돼 장르 장르 없이
0: 낭담이 맞지 주시 됐어 나 신의 고도 수였어 너도 봐 진짜 쌈내 없었던 게 뭐 집에 낭가 지혜 파 수유 없었기 이제 집에
1: 수유 나지 저유 나를 지혜
0: 기라니 운에 가버리시야

0: 야, 라카지가 요바. 차우유 제니 인바. 나 제니 인바.
1: 아, 신주네 요조이.
0: 알레.
1: 자. 자디에 컨저도.
0: 어스도.
1: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랍드네 카발리니. 여행 규리 된도기 앙탕불레자. 자가 응고금 동자지 제시야. 제자. 나 손님도 클라스터 진지에 팀들 식면다.
0: 용아.
1: 어. 아. 야매나. 저유에 깨다나. 저유에 답아 소치 지기유자. 도지 림비 쇼 마셔베.
0: 띵고 쇼.
1: 좋아. 용아. 어. 제나 네 가바스케. 喂，乔宇，圆圆那边规律真多的，俺同不理解。前个月我们同他去这些，记住圆圆了，可拉是当注意，是吧？永啊，多少人上了四米谷？我呀，记住头有。儿子，这也不许不多，再俺也忙查嘛的。
2: 忙查没多，圆圆前个月的大概是两元买的，没啷个最近时间。
3: 김에 어리
0: 기나 진이 치도 고래 다그랍게 나자
3: 락다 제제 터지나 주이 리스 빨라 디크랑 히
1: 야수 아 디데 야글
0: 다운데 게로샤
3: 디크랑 히
0: 혹시 말레 요즈베
3: 튜나미야 닝지미 와쇼
0: 야수 아 예예
3: 아자 디그 니그지
2: 디카레
3: 디랑그지
2: 알레 기주
3: 디예시
2: 많이 집 지켜라 배.
3: 응응. 대야 지금 찌르 틈사. 하면은 얘 다로 제가.
2: 단 다음에 아자스엔 캐슬레가 초초내 나 친구 공사. 개왕계 동장국이 집제라 로초 주사. 단 다음에 수장부 수사를 줄래가 대 탐에 두름 립시. 제자 아자랑 야스이엔 아자인다.
0: 근데 좋아. 김우신이 내려 줘봐.
1: 네, 오늘 다시. 제자랑게 봐주 마셔비나. 다들 도시비 람노디 제 유마시
0: 상아 등아 마도다
2: 수샤리 수겔랑라 예섬두리 교호저와 통조 여시
0: 제사 계시 공개 시토비나 데데 가서 넣는 것이 아 야 예예 아메샤리 지경히 보라예 드리 장이 나부데 시비나 데데 뽑기 넣는 것이
3: 어찌 기라 슈다 슈다 슈다 제
1: 但你给人家下
0: 哦弟弟参谋爹有多爹我生出去给他随三家年对赌
1: 好有啊
0: 圆圆夫人是一路亲的当我生出
3: 给他给学校能够预备
0: 哦你也爹是蓝莓夫人是了给我生的周日边
3: 看你是年参加大姐和月我中面
2: 圆圆
1: 龙弟这么是的圆圆
2: 圆圆，俺们那里谁救的？
3: 你个咩？
1: 这，目前还多。圆圆，
2: 呀，看来生没得。
1: 圆圆，坐休息。
0: 圆圆，
2: 嗯，你也打起来，亲姑。
0: 圆圆，
2: 亲姑，你也亲姑。
4: 圆圆，
1: 哎，等局长那大妹，他都多谢司局长，到底这。
0: 你看老子，三家年节，这几十年这么多。
1: 让给你了，我出多钱嘛是呗？让给几个亲对姐合理呢？
0: 合理意思你爹爹呢？我南边远远给俺们钱多嘛是？哦，我是季卓喜。让弟妹下，你们得给那儿打多些把牙去。
2: 年前我也不是，爹要我就爹要着吧，我那住年一边。
0: 没说咱们学校里去学过两个穷这种钥匙，马三娘这节奏给冲给写了东西，那个天天给听我做，看给我东家了送着钥匙，我随手看那爹那得点用吧。
2: 前年给，
0: 让了空不云呢，俺你们都没说咱们长不着的，俺爸那是真的多。
2: 用啊。那你没到新月华住？
0: 嗯嗯。

빨라. 계란 담사 셰히. 계란게 팀을 배주나 부티즈. 동세치 무소. 미수상부 슈샤리 슈리 조용조도. 계시기란 게 김히나. 내내 토종 용시.

0: Gyumsho tongpa kyaa di, gyumsen yubi nye shigiyu. Gyumsen khari imi di, nye jisha ne sep shiensu, inay zechu shigme. Da rang buk marta, ranga tangde che tangdi, bukun nawa rang shi. Nye shingi, amla ge rang faransi la lopchun chaga chigin si labzang, magib yo shi. Semla magib yu na ka ne shiye urta. Tintri che ni, nying buk hari yo re. Amla ge faransi la lopchun choya ge sempa chita chua nang shia. 승희 기니님도 지니 네 두시도 지 승희 녜님도 용초 아무나게 상을 사나버다 프렌슬 지나 통기 치 주지 디 여호저 봐 맞아 뒤에 제가 상무 상거 치 두지 야 승희 저거 좀 쉬어
1: 감사 고쇼지알라.
2: 하지. 대린 낭담이 봐.
1: 그라 제사 갑시라쇼.
2: 쇼다.
1: 터지.
2: 아. 키란 주고 피지. 아와메베.
1: 범을바라게 도스니 치웅구시. 녜랑아 키란다 가미슌드두.
2: 영아, 낭담 먹어.
1: 아. 카리스는 녜보고 중두니 나다 카체시. 제사 탄더 프레시로 롭쇼드에 대. 갑게기 삼루둘라. 응니기 좋아데. 참부 용문도 최사 계란게 모랄러 치게러 주에기 기체 망부지 수제 모랑게 샘체 셰프티주 메브스로나 수에히
2: 영아 녜시스 녜 파렌스 랍데 니수다 마오베 샤크 상시에비나 모라데데 가바치그리
1: 더제나
2: 기능 맞지
0: 저예 마다 연연 솜실리 사다. 나 공세 손도 주 니엘 주고 셌어. 쓸로 마셔. 니 연연 야 당고.
3: 봐라. 기라 테니 임베.
0: 응. 계지 마시. 아무나게 도가 구슈 요시. 니 셰 봐. 니 송에.
3: 어, 토르딤 나시.
0: 저거 좀 쉬어.
3: 응.
0: 교시.
3: 아 죽인다.
0: 응. 왜? 小旭
4: 지금으로라.
0: 남자
4: 하유구이
0: 야야
1: 겨우 치스라
0: 산주 날도

0: 솔로 좀 제봐. 네 근데 녀봐. 되게 얘랑 우리야 뒤뒤녀 해요, 베. 네 계속 안 근데 쓰여줘. 여여.
1: 나 고셔 지알러. 박자 좀 샤워 삼추.
0: 박자 되지.
1: 치게미. 수수 장시 되어 쓰고 마, 베.
0: 디
2: 디딜 쓰고 요, 베. 네 고연 쓰고 요, 베. 드리게 스텝슈다. 자여 네 같이 녀 이봐. 같이 녀 이봐.
1: 나 춘도 근데 되지 진도 민도. 캐나 주 씨면 혹시 캐세 된다 샤비너. 캐나 주 당리 체도부터 왜? 체자 나 수수신데도 용마비에
2: 장게 나 롱게 개니인데
1: 얘랑 롱 갈라줘 니마랑 게가 다 빨라 육사지 언니들도 체없이 가는 수로래자 니 몇수 교도 당고 성부도 라로 톱단다 엉지 가리유 니랑 시영랑주 나 다 끼우스라도 수수 되보고 해야지도 니 몇수 교도 다니베 량시에 거중해
0: 여유야
1: 주도 제모
0: 让，得让龙马姐啊，龙马姐啊，我马丢他。哦，圆圆，他不马姐，他是跟龙子，说说说三不有事。俺就三不对，让个三不对的，要个人，我让了骗了三不是，让个偷偷到处追他，把我们可离了三不趟住人。
2: 梁子爷，他给今天是不不上给花钱花。
0: 好嘞，看着，哦，他给龙大张姐给今天写不是，你跟就写去，杨多，你跟就写。让给现在人。远远穷的他怕了，让他见他见他多少要人，他怕都让给孙村长先对，我们马队吧几个人。
2: 你要我节目做声乐？
0: 对嘛是，让给几个老兄当的同心当下的，阿强强要赢过穷，你让个孙村新个月是吧？因为偷偷到处追他，俺就俺们这些狗嘛是，是吧？
2: 偷偷到处追
0: 是吧？哦，你没事给我。喂，子言。

0: 어야 클리피거 아 공부하소 기라 그 일인
1: 어 개능 말이 개능 말이
0: 쇼다 쇼다
1: 레스 레스
0: 가르 찰그 나니이나
1: 어 내사 기나
0: 내사와
1: 내사 찰그 시킨가
0: 내사 찰그 시야랑 가서 개 타지야지 아 지다 니 기나 제비 쇼고 아 대도 상마 가서 찰그 제비 가시
1: 아래
0: 지다 디 유럽 수업들이 닝심 도와 아 디에 지중기 남부 대연여지 아 디 지빙의 수업대 신기 강청지
1: 지빙 수업대 소키기
0: 비 법착배 신투기 과제 닝심 도와
1: 어시 찰그 대 아까 비
0: 더 텔레티 삼기 고래 찰그이다 뭐죠 작수소 여지 기라는 공투 하루에 송견하시
1: 오늘의 경고초 대상 하나 주 찰그 남으로 경고총아
0: 단더 유고기 다루 치수디 내상시 나서 내가 뒤 생각하고 손자 냠뇨 하창 비순 서부 여지
1: 제나 제나 근데 쉬어야지 티드에 찰그 제비나 배지 조선 갔을 땅 거 치유나
0: 원어 강북 갔을 때지 찰그 난 거유나
1: 어 나 저총서 팀주 깨던 거 주여리 팀주 없다 봐 결국 치세요
0: 어 도스나 네 지식해 봐
1: yes
0: 아 씨야 나 저 찰그 좀 봐 민구 주지라 고른 거 주지
1: 어 콘토 말해
0: 어 강북 갑 주이나 마탈리 민구 좀 동서여지
1: 어 잡으래 잡으래 잡으래
0: 어 도스나 네 좀 지식해 봐 고도 좀 보다 찰그 좀 봐 치갸스 주고래
1: 어 치갸라
0: 어
1: 아, 콘통티데
0: 콘세디 가장 마부르다
1: 어, 제나 나파 로제 삼레 하고 싶다 심주 하고 싶다
0: 공부 하고 싶어나 개능 마시
1: 아, 레스
0: 오야
1: 어, 네
0: 오야, 그리피 아
1: 레스 레스 쉬고 쉬고
0: 예시에서 계속 못해 줘요

0: Harjin yin ba, ya zhuo ya ma ri.
1: Ah, kam sa. De ning ni wei ye bu gu ge xin bu shi mu qi xi yue xi bei ba li zu zu ri bei.
0: Ha, ta de ming ju bu ri, yi bu sa.
1: Ye, qian luo ga yi bu.
2: Ming ju bu yi ne, zu zu ji ri.
0: Qin ni le ka ri yu.
1: Ah, qia ra zu de zi ri liang qin ye, li zu si ni xue ri bei.
0: Li zu e. Oh, ya ju xi. Ne ma jian zhi ba. Wu de du.
1: Less, tao qian na.
0: Ye ji ma ri.
3: Pei mei chabdun bei, cei zhu mhoi na, wu nei nyam xie bduwa.
0: Li zhu! Li zhu! La! Jie hu la, nga de yi.
4: Zhong di lam sa bar gim ye zhi. Teri sa bxi si lembu. Tu do sa a ma xi. Ziri xin bhe zhe xi yo.
5: Ma ri jie hu la, nga zui min guo dian palin qi guo rba. Di na lo gar jie dak da di mdu. Jie zang nga zui ziri cen bei, jie ma yin yung ma rru.
4: Nye zhigri sin zhigri. Ra ghar yi ba. Do you think it's a good thing? Lam Sai Gyu?
5: You some chicho. Go hot on your leg, DJ. Got you to do.
4: Chet him in a usual.
1: Adro! Adro! Just a bit. Adro!
5: Just a turn. I see you, but.
1: Ah, think I'll super yuki, Mr. Zangbu Sobe, Chicky Lula, the Adro.
0: Hey, Lula, come, sir, come, sir.
5: Can I dear? No, you're not in a nippy.
1: No, dear, but you are yummy. 전다신다시아가요비 하치 터치 슬롱마스타 미디 독대엽섬에 인도 하십니다
5: 최선 다들 기니게 통하시고
2: 뭐시 얘기 좀 리리데 규메 이능에 더도 등기장계 제비 계시대 농주민도
5: 최자 대부팀 제 대부 있나다 오네 콘다 롱맵지 아버지 미참해식으로
1: 다 그래 미참해식다 왜 라래 그 친구 여마로 아니 뭐 팔로지 내가 자로
5: 그것도 룬케데 자 소래 지저다 층 랑도다 니 주도면 또 니 저랑 셰비 뭐 저랑 총세 비고리 니에데 나 로니에리 로니에 저랑 그 신경이베 총세 유고다 배도 뭘로 왔다
2: 조저 얼른 좀 마시다 니에데 나 랑게 랑부섬디 갸셔 당국이
5: 갸셔로
2: 아 충두네.
1: 아. 아. 다들 땜 찾았어.
2: 아, 충치배 두네. 기괜친 두유. 쓰미르 대접지라. 아, 괜히길에 날 수없지.
5: 괜히길에 하고 여러. 땜 버다. 나도 능신. 땜치 빨리 제사하다가. 내가 쇼니들이 책마루.
2: 자, 미수 당장부터 살롱 좀 물어봐.
5: 예.
2: 제, 제가 가서 집으리.
6: 예.
2: 要是下辈子了，俺做张国秋给他住着，是吧？俺从对那些东家那开车买的生不有，看意思呢，俺做四大人类做土玉米的，开车土玉米性格有嘛些？
6: 是，
2: 是吧？现在地土那些呢，俺让那些老家亲不民都，让给去了，恰恰都给种牛油些。
5: 俺老亲没家要的什么意，去对俺老年给些呢，什么都住不的生不有，看意思呢，老年那些呢，不对我们就用过了，
2: 不对有的有的。 이내에 당기 발린 차사다도 장하람 람로시다 주민도 제장 겁리 푸든다 등의기 레게 팔러 해바도자 주고요지 是吧 제장 겁리 장게 삼로당다다 레게 치조텔러 교도 당고지 장하샤샤나 치레텔러 준당요지 디다 첩지 장게 배우기 리줄로 쏘바 규무다 지동요르다 만주대 지도대배 윤중다 법차배 망수요지 대조사몽아주 동해 북등지.
5: 지게로라. 키랑의 수분이 신스.
1: 아, 아저. 다르라. 모두 걸어. 아니게 치가 안 봐다가 집이. 랑 밥으로 토부지. 밥에랑 총주나 로요로 총 삼샤. 더 동은 나 저 총주 유미 상매 랑 이지 제제. 상매랑 로요 알고 치도 와.
5: 기니게 셉 다그지. 나 두스도 스트 아. 삼매 혹시 등기.
2: 용아, 나담아. 이다. 아수님 또 시작 다시게도.
1: 시야.
5: 길로라. 저 다층. 이다.
7: 진이 줘라. 서진님배 굴굴 철시디 폐지 용미도.
8: 카리나.
7: 문제대 기란 게 스위스난다. 네 적지시게비 미세제 자꾸 제비는 폐지 층급 주시마. 굴굴다 꼬든 제비는 마타레 치게다 주리. 레그디게 상차바 차샤네. 기란게 순베 우미진네 슈샤 군시칭에 님미도. 계시 콘서 상황 안 주대 뒤비네. 키보 가주 수고 유매 하 고마지. 계시 디제 이너 상부 고교 차도 마지.
6: 어, 어야. 니시스. 란신지 봐.
7: 레스.
6: 喂，苏丽。
8: 喂，周海涛，你让屯大下雨。
6: 屯大何止？
8: 周浩宇和屯大姨。
6: 浩宇和谁人？俺俩有忙这边。
8: 那么这八十女姐从罗来下，
9: 他怕罗中没事。
8: 俺那龙家媳妇，你让下雨的，地上该去多些了。
6: 喂呀，你看这些不得事，要是吃药。
8: 用啊。

0: 年轻点别学会碰菜全部汤，学会应对，全部有吧。学生给读者托做一开卷点有，课堂点上去学会演技讲白人，每种一菜厨师都有不汤。学会你应对，加全面运用中心嘛，加着送去熟悉性格语境。学会演技去拍男生谁来千万故意，龙女课堂前途不有呗。初三那去直接参加军点上课举起个人，回国光图别买菜，开卷别拍男生谁来去军点参加轻松前途不有了。马尾困难多年，拍男生谁来留空落脚课桌前途不有。那地日，龙坎前辈彭振给送给美白健康，老店人对他，初天拿草出席参加的客员不有不谈。里面七十六茶水还将全部开给前年，里面我给出在提，摄氏度加的你是三十来六不谈。给我给出在提，来我我给摄氏度加的我就六点一百，出在给开发摄氏度送给人我一个月。现在把那三十七七十六出在脱不脱脱不谈，长安脱脱吧，如来抛给我建议，你不点过不谈。农贵图出在店内公共前的，借钱拿草他几点破。九百，廉价了干零七块。提前去，把那三三给七十米，直接估计那所谓算不起银不买菜，米三给差距存进七百估计是出于不提。你们推运人部四处前辈能归去，主要把人能催起牛的单途不远。今天哈江马尾，厕所去追开去九天，碰着天趁没事那个我，出站南去追在马车菜七台头当地追送给朋友听个月，天南吃不起，天人样差距预追前辈把再讲管不远呗。厕所去住三位牛菜讲哈江给包不着，你们去住他盘南四岁做快点前辈提前去，盘南四岁能归去追在前头着些。第一日你把头操完洗头起回，盘南四岁给。七十多，才是帮你加油不谈。推崇说，参加社区活动嘛，那个人的前年，参加他们那么盘南土不够稀土。内地头东干的苏茶木汤，盘南肯定忙不完。盘南的肯定提，盘南普桂出菜汤，东土钓钩，钓些给牛仔脱手。感谢日日东米卷的新不提，鸡蛋去，人的丢去牛仔给得卷的汤轻松赢。李美金也没给盘南给你寄去，他那夸家鸡没不说头。天天松针盘南是自己去七人去，英村去给拍大了，突在了毫米处的短盘鱼呗，米三个狗几斤都没有。盘东去敲着冲着东个钓钓，盘东敲着铁锤在头外冷狗汤落给几个月。铁蛋前那几点破狗吹起来，南根铁在前马路东头。盘东去敲着中敲我铁座，夸狗夸烂了狗娃当年，东头没用我几个月的。铁蛋呢盘南是自己的车呗。那对牛线是什么事？行动之前只有能行去巨人太阳，我心刚也没过月。客厅点上了，推开我又不提，碰着他枕头，也用个卡贴，揣他藏里去，只对其实认不他。刚个卡贴几点破旧吧，住在那七屯子银边，只对几个面。天明去推开送不提，过过时呢，得顿去靠着米秀碰着他，靠着小镇碰着了，只对几个月。昨天上堂，第二场只对七个月，晚了，这次出山去对那堂只对七个堂。今天第二场七日去。出菜了白人的狗，鸡菜了对泥水塘上面有白出的苍天，都不就光来也应该挑个泥塘，只对几个月景。点对给挑个田泥，米秀捧着塘，苏真捧着只对七八的皮具几个月。第二餐去我都那边挑个铁日羊，隔壁米秀捧着只对七个月不热。参加这对七档铁日，俺内用心全部预备。这对七百桂林区火车站第二站去牛菜了三百单股的买菜，头东为处碰着草根追进了铁板修根了三百单股的油。第二从南跟前去，为处和去菜菜洗菜汤，店里人心给是娃还想讨油。王家盘南是今年盘南都牛肉七旬换的新门明白的，第一套偏着汤，跟着米秀捧的米秀捧着几点破桂吧，洗菜菜林成东，啥多都拍着烧一开工全部卡下给两顿丢油。第二。米秀捧着一百空间七分的盘南三岁给七夕盘日落出九国外就今日。
1: 刚才你刚才盘南都有把谁刚才捧不三国来参数来过三国来听说的可能的更多出面三国来龙岗前面国家去不谈的龙岗前不谈都能特别为了谁干大的干大讲不谈干大明白了干爹恰不所有通就预备干爹碰不谈其对找不有几次客气明显不谈没那么干大同个没那么等龙的偏为文静的有
2: 是吧听见提醒给那段场的主持那么听见的没推荐按嘴里听见那段卡心里有意呢听见了多卡巴给偷偷品种龙天年这里不给确实听见让那价格给偷的珠峰云西北 APP 的喷林南的是确实确实听见给偷偷按嘴里在地名里啊参参同的是生育呗那么听见按嘴里在你叫铁路公家谈建立卡里能对于呢天安南确实
3: 내디니 차님 토제 갸중을레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 배 정중 송격 구시 디가르 컹리 팀웨 진중 단의 도진 초단츠우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르 미지 초내 치가양 속자 미베 탕도 큐니 마시 창단 기 서시 메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싱 초내 치와 탕 리규 비싱 시륜냠내기 속자기 겐함시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경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경니 숙제 따탕 다외 속자 미지마 체제 식타 이기 봉유 최내 숙도 체수 식시 양 조, 초벌 사대 구도 협진. 갸중외래 미 시동 아동 삼기 토간 치단타 양암 탕도 전해 지그유. 强자단토 양 치동 망부유. 양기 보통신 신치라 숙시 징워타 북의 경우 마실타 보가르부 인신 소군의 아지 발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흉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시가 디니 권조서시 디딩라 지갈 천의 지신치 로리 더 두부니 중이 발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신 경모 예차괴 뒤윤 더와 죽지 삼 이버타 주문실 경주리자와 경주기류 지세 지기숨주수왕을 쓴그유 로숨내 18송류 경주신의 날숨부타 숲불징체라 미 니학잠타 지세 지기숨기네 18 쓴그유배 리기봉위최네 숙덥 치슈시 권주의 찬염 소유니 로니슈삼지 浪过了点呢，强南这边蓝牌都江忙不通着雨。看着云朵熊蓝塔，迷人味咋当脱了？养那果果呢？咋死亡？养那偏嘴体力吃不消，再就是完。养那胖子我们是鱼，隔壁古北拉通瓦蛋儿，果通的对不他？ 거지 뽀베 킹베 바우싱 제왕랑 고민루에 반냠싱메 양라 교수직내 초여 공시 유진 교치와 양안의 개발타 교치와 양이 수송주 유라 교치시러 양 갸리 개왕 유 양라 쇼고 추구시 송내 추통와타 你们退去撇起玩砸单托砸死亡你也是前年对吧他三岁惨了那里让日故一年三楼别错也空气行月江给年的儿几里松就言这个月吧他昆子着当样明显擦不起月体云度如今年这个月别 昆族前面虚脱江南人物戏成语彭九年江给追这个学习时昆族绿了下戏中心熟悉汤了游戏哈江起云点南边我了求自己的记得戏就是我咱们有托个月年个几位退俗女秀与贵主客说下闲谈多呢最给求自己的记得给就咱们有托不谈中期记得我就咱 年纪几里十九站，江去几里十九站，江去教学了七岁的，几里端着呢，教九盘九头白，行在还将教不远。江去做几年，咱当托旁个教课，没不吃过，杀了点呢，对错狼龙级别那不的，还将几千年搞完难。 주 추신교 창자단 토기 강양 미교와 직야 미에베 방보타 니스머치 미지기문의 죄나 창자단이 천에게 차긴 시에베 미미 롱동도 낭양 강초기문의 시에나 창자단이 권주 차서딘사 교회 지도대비 김시시 권주디가 기싱 디가 차롱충 탈 자단한 시직도 뒤에 세소기 코알 파르미도 훨씬이 창단기 서시 체메토 장례 대비 속자 망고 양란 소스 초알 류싱치 휴기 콤참 남양미 조발 롱우 치동기 秋季赤度 코웨 균타 切密度 信息器。

0: 王金正给让上用单位今天刚结算的做手那年，谢谢初级新品的那位送些卡片，当改革卡片且工程局长当，保证明天能会过当。让上用慢慢听做今天听看给，中国当这个整体透过长短当年，全面全国在空配全国有算着识别过了。筹备上的去香港送水大比到公费单位，特别村的筹备过了。北京人呢，就在提前个设备过程在过了，拉萨你为过生意。
1: 赵伯南吧，刚刚上。
2: 刚刚上。
1: 到南呢，不给送干吃了烟，去那边看给三千四百个事实。
2: 这里呢，搬到周边再叫一单，现在准备七年合计，日常忙活些，行了，弄点小吃来自己做。
1: 让舅舅单位技术局王局长给你的，让舅舅单位由林康根创造做江南联，及教书记习近平给你的单位送些个鸡蛋，各国各经济共同结扎蛋，老舅内地南话嘛些，让舅舅拉到东桥西桥铁匠旧蛋，贵州南话的。
0: 从头到，习近平习近平在上河日子的那个单位送些个鸡蛋，蒋永杰在的拉子下给操钱，康英杰用手操钱。中国参赛团组者将用他们组建统一把机器头单位送些卡片去广电。第一天，网易啰嗦雷电大重庆彭水总的任人员那次通过单位改革卡片去广电所局长当罗中南把戏。上面谢谢书记习近平给送些单，改革卡片呢日常生活当共把等设备，中间的巨熊当参赛三点，网易啰嗦能够更新说。这是匈奴节日用单，让你改天的参加特别过年，连三部选一遍。我最立定卡要过这月了，轮休节卡休三天单，作为现在上课的那一遍，我最需要把戏。王杰点给，游泳节人卡参加卡给，点开你节，他给两人节，点你改天来过，等在两年，得去一三多单，能再一点多。送手人特别去写到，小杨呢？谢谢书记习近平给那位送黑蛋改革卡片结果的老总蛋糕，登上人家了。敌人对别参与他对别一定打瓦蛋，打他妈娃空的去把心里点零蛋皮机先看。唐山多姐姐点起一个唐镇社区门呢，谢谢书记习近平给改革卡片蛋当中央给他几个这刚用上头了，等下多瓦蛋，偏这团结人跟送去改变，能送哪把戏？王局长给永隆党党员送等职员落实了特别当年落实新地的北京有利的改党，北大公费用为凭着恶劳就习惯。罗天卓没把他定期一天出席了当今新地电力党配置先看。他参到这届定期一天年普及林根党职工立即辞职接受训练。你的电厂党北方红的协调对了设备配置立即去年让应届恩赐上的党改了。立定卡拆定建党拆了建。陈秀杰借用着了工地当年唐山雄伟麻辣党就雄女被他的经济却在多少东哥妈妈中这些三个小用年蓝领大爹妈妈调人人别配置三个中这里定节就共用了差不多九九十年中这三届下去被贵县那些爬过那种松小党中国人把有个人不利于了工地要不当爹中这届的个就雄党也有麻辣推过场的党开了三届党连三最多年后七八，罗瑞杰定别当了年节，慢慢中间这建筑所动个，上头存在这三千年把三门铁把它票写的，数据一页他就推出尊重信念，上头确定存在三千年来的国家六十七贵县，上头场边干啥当？这位老早歌手写曲儿当啊当，存在三千当天的三千，让这东西收集了，更得当多。张日老子这过去越南家去当年，现在这些日军等在写开了，啰嗦党现在控制黑点把有几多脾气动静儿，跟着枪口写过。网易啰嗦被到公平用劲儿，工地动贵县，当给罗顺接受收用呢，让你写的。罗顺收的居中等在动啊党，北京人的这家党被在历史当中。罗水西北海域被三党确实打动了党，向西突围建立经济改革板块，组成新的官学党系列旅子。这是我组织使用目的随便，十九六中建党正在把诉讼解决，让上内心高级力量政教党也不足贡献。年代政教党到达多层下级政教训练，他这党他自己上路根本做不到。林英党电文给上路这些特级的系列两家雷电前跟着等着十八党校委党任你娃日志叫自由去路上家希望所让中年次明年大英文大党过于对象年卡党我们建造雷黑学校家的党头 차담 규계 당근고 샤다 퇴고산 동아다 나중 세코 결단데 기히 건조 통에 능고 그세 제리는 약부 저데 멍멍조 제 세소 단전노 제된자 송송 약부 시규비 내소나 바시 황제된게 정조 당고 체라 현의 자네 세소로 당긴 제 배준 사반조 전 세결 건데 당게 인간소 내린 시규게 당게 쇼용 고대 탄중 세결 효능 자데 당계 쇼용네 고티저데 반조단 시조 피디제 쇼카단 제전 서버로 잡아시네 벼제 샤야가 통다 봤습니다 시제 수지 시디핑게 안조데 나위 쇼서 넌쇼 탑자란 겐이 시게 전태 시에서 럭스노단 대처 시절 당진이 보시데 양다 베세데 리제다 원소바다 라니 따위 로종 로소 당사 베제데 조영계 고즈 규제다 대위 레덴라 군대 동제 소리 시데 시설로 규제 당사 시네 이런제 코보양도 당데 쇼철 레동게 펜데 사바디니 레딩카 덴조 야보 시그 쇼용네 당 내부 쇼절 근데 등접 동화다 당 도당당 당 쇼위 캡싱 괜체 내부 크니 당게 캡싱 조송라 된데 당 조송게 레딩카라 신동 차저 탕중 시가르 당게 캡싱 젠 고티 내바다 산린 내티 내바 망조 증조 내바 시소 젠 베고 내바게 캐르동 규비 내소 나바시 총대도 베제레덴고라 시제수지 시진핑게 나위 가게가겐당 디르사비 당게 베오숑지규 협정단라다 등세시바당 중국중앙캡세규제 진행위원 장용세류제 주시 왕후님게 베데 레덴다게나가 나위 송히가겐제 랑자제자당 협정나바시 장미 주시 왕후님 베데 레덴다게나와 피바디토니 롱티 시진핑게 소기나위 당중앙게 베제레덴라통 하장캠보나와당 베제마레 카게리제 망조서라 통과 사기나와 가능 응협에 응지 시아바시 왕지딩게 용용제 름과 세바카게 베제리는 거라 시제 수지 시진핑의 나위 가게 카켄당 디르사비 당게 베숑지규 차상다양다 쇼용 기제 고네 라다 텐초 시귀헨 땡링당 페이지 생강 타자도 기계 용 시비 땡치 이게 접결 경제토 당진 림이 시대 롱아신제 캐키경아바 라다 신고 수비 리리된카 강야 점네 谢素的路段的经济被用三班组织一部细菌。被用成年生源了这数用年天就细菌。每天天天也天各别家庭老婆用单车着老大街等着细菌。通知把单所知把便宜的把机制过年中华马来经济出品的些电子单。中华马来经济出版的就是跟地动别之着啰嗦别把单。去路列定了成片多的社区活动啊。听着电影给卡斯一单谢素节对吧三部三天的动画。 有把他对你比较公平用就是公立动画比如说他的盲修给里面登着这把机器呢没得卡给盲粗难和为得给西北做热土把西格我们四周节里面这边的兄弟就把他立即西格县四周节里面就在人间没把他共同当年北京有的这个当比较公平用就是三年级的西格把机器呢送那把西从头到大东天才一天到了很久西把西
1: 牛肉线啊，让上就慢慢炖做，就能听看见。蓝色加整体推上水呢，体面直接打整个白菜脱上药。芒片水煮下的炖出下酒呢，就能用这慢慢忙做，刚用上的老嫩也许生着不是。有个万味定的了，蓝色中间热热有个冲热出切多，破胀不得了等，把骨烧烧，烧冷三七等，这边上酒，热点有个内馅麻辣劲，提过长不有别，巧记有个味，这难度的亲友白的。 有个啊，老小亲戚，最近的做哈酱也不多了，我呢就不想去送白的。有个啊，小周爷爷，这用那些呢，也不多。看了我做三站可不多了，有将将这不多去送白的，力气人不些白的。有个啊，录音唱不凶啊嘛子，还是人呢有个，来年我做样，偏把头药，随几天你不选择些别，常用给从看看的，这把唱起这没白的，还是把脸从看是给见到，养用给。 有个里里，偏见七八档，始终给只有时间提过长的动画的。我做从康的，我托忙不，就进度接送白的。拉萨中间慢慢腾出几天嘛，所能确定给。那年最终可看档，从了，第一个几十九点，从的接三的二八档。有个为了我得了些呢，干那些主席的，主席是苏白银，主席的来拉萨中间只有个里里，光屁东西所引动着，偏把钱包统一接送白的。拉萨中间慢慢腾出几天嘛，所能确定给。上半年级慢慢腾出，就很看跟着之后。 要住天马西巴当前领起笔日币空间天门初一要住洋洋西月住要光别时期给你前笔如聚焦点我这是一套年来老巴当我突然要住西天让必须三千的等领西天来家巴当东区特别西游几松巴天中国有半年中国也不用笔巴了慢慢听说今天门初刚刚三途撒娇刚死了大家有些把救援没人疼这当帮助公平满足力救健康送中他点他的鸡住着当中国里的男满足几十万当生的次月让舅舅们满腾走迎临康提莫里都用临康提莫住着这都出于出场选拔小小眼睛让舅舅们满腾走够几年半错子提莫也中国长不了从的天当不你见爱敬爱点点都落龙宫错别从的天西别日间你是在这边店铺处忙得清油了比这家镜头也不凶当忙促进车库当干啊三车日故几级内动他就也不特别中国捏着力求我是镜头的千百级凶油几松百里中国也不懂东就会大些得了路度得让舅舅们忙腾促进从地图忙忙腾促进天门原用给乔有年三头不灭级车速定过了在宋小生马兰提过唱的东区国际中国学派有派的大家中国的人给你请比我是连老板当三头东国当唱比不美当西比的当跟宋小头老大人把拉得了心情有派的让舅舅们忙腾做进题目用用给不得张耳起来说论公板当三家七星没扭扭一边一人级没九千七星八所级没事内在了心里开在归队级七军岁月三头地送小小马拉动机了让舅舅紧着用钱币零六年切动切日拉得先生有几松百里中国东半年东头东区比白了忙出三的日日我上来解药叫我们忙腾走银行很抗议地位年比七十当地位都求比下头几点天门错落魄周星西八点一里丁国当比大公平用于舅舅给您这来接了七点接着用钱慢慢满足刚中三头送修热的几百些有百里叫慢慢腾坐进临港街提门来动临港街提门主人这都处于出场选拔狭小眼睛叫慢慢腾坐进提门主人捏着皮着当着下进一百点中国比该大的当点中国米该让着当国就让着切了当着当街今年这个气球切了当年昨年中国东区下降南地东区当年天门都比中国的最近提过层的东华党来个了跟地东华忙来